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한

갑자기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오늘도 준비 운동까지 다 했으면 물로 풍덩 뛰어들어 봅니다. 쉬쉬. 저기 새로 오신 분 성함이?
3: Oh, me? Hello, nice to meet you. I'm Daniel.
2: 아하,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저도 일단 영어를 잘 못해서 Korean speaking, okay?
3: Oh, no problem, no problem. I can understand Korean.
2: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발차기부터 갑니다. 스타트. 1, 2, 1, 2, 1, 2, 3, 4. 에헤이, 거기 대니엘 씨, 이래 발을 요래 요래 차지 말고 이래 이래 차입니다. 실시.
3: Like this. 참방, 참방.
2: 에헤이, 발을 그래 사람 차듯이 차면 안 되고요. 자 요래 탁 꺾어 가지고 1, 2, 1, 2.
3: Okay, let me try that. 1, 2, 1, 2.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숨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음파, 음파.
3: Oh, okay. Like this. 음파, 음파.
2: 에헤이, 대니얼 씨. 이래 겁이 많아가 우째 수영을 배웁니까? 자, 잘 봅니다. 음파, 음파.
3: Okay. Let me try it again. 음파, 음파.
2: 에헤이, 진짜 와이랍니까? 혹시 목이 마릅니까? 물을 한 번에 1리터씩 마실 뿐은 우자입니까? 수영을 의사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 거예요? 요래 쉬운 거를.
3: Oh, I'm so sorry. I recently moved and I changed jobs, so I've been pretty preoccupied. So I can't really concentrate today.
2: Okay, 뭐 바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해 봅니다. 알았지요? 자, 갑니다. 음파, 음파, 음프로파, 파파.
4: 오늘 배워볼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3: I've been preoccupied.
4: I've been preoccupied.
3: Preoccupied는 어떤 생각, 걱정, 일 등이 머릿속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을 말할 때는 preoccupied를 사용합니다.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I've been preoccupied.
3: I've been preoccupied.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첨벙 첨벙.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5: All 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6: Because you are the one.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the city of Busan selected three final recipients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an initiative supporting promising young local talents to grow from their regional roots into world-class leaders.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Ho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따뜻한 사람, who was selected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As a theater director and founder of his troupe, he has explored human psychology and social structures on stage. Today, we're going to discuss his thoughts on being selected for Youth World Class, challenges he will undertake over the next 3 years, and his plans to connect performing arts originating in Busan with stages across the world. 네, 오늘도 인터뷰에선 2026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에 선정된 허석민 따뜻한 사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청년 월드클래스 선정 소감과 앞으로 3년 동안 펼쳐갈 도전, 그리고 부산의 시작된 공연 콘텐츠를 세계 무대와 연결하기 위한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과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 따뜻한 사람의 대표이자 연출가 허성민이라고 합니다.
0: 네.
1: 저는 부산 젊은 예술가들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과 그 관계를 무대 위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our guest is Mr. Ho Seok-min here, director and head of the theater troupe called 따뜻한 사람, in English, warm person, active in theaters, Busan's theater scene. Alongside young artists in Busan, he creates works that bring the choices and relationships of people living in diverse environments onto the stage. He adds that it is an honor to greet the listeners today. Well,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being selected

0: as one of the first or three final recipients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What was the very first thought that crossed your mind when you heard the news?
1: 2026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 중 1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훌륭한 분들이 최종 후보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선정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조금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2: 최근에 작업을 이어가면서 좀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좀 창작자로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좀 스스로에게 투자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정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넘어가지고 제가 다시 배우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이 이번 선정으로 또 이어진 것 같아서 더 뜻깊게 들리는데요.
3: So he shares that because so many outstanding individuals were among the finalists, he had not set high expectations for his selection. When his name was called, he actually felt so stunned that he wondered if he had misheard it. While working on recent projects, he had keenly felt his own shortcomings and realized he needed dedicated time to really invest in himself and study theater more professionally as a director and creator. Beyond simply receiving funding, he expresses deep gratitude for this opportunity as a chance to learn anew and take his artistry to the next level. Well, could you tell us about the works and projects you have had so far? Among the experience and achievement you have built up, what do you feel contributed most to being selected for Youth World Class?
1: 네, 그동안 어떤 작품과 활동들을 이어왔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 중 어떤 부분이 이번 청년 월드클래스 선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을까요?
2: 그동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찾기 위해서 연극이랑 뮤지컬 등 여러 장르에 도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삶이 사회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무대 위에 담는 어떤 작업이 저와 잘 맞는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추리문학대상 수상작인 김세아 작가님의 소설 타오를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각색해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도한 소설 각색이라 어려움도 컸지만 또 그만큼 작업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좀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2: 이런 작업처럼 익숙한 방식에 머물지 않고 계속 실험하며 쌓아온 경험들이 성장 가능성으로 또 인정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0: 네, 연극과 뮤지컬, 소설 각색까지 정말 폭넓게 도전해 오셨는데요. So he discovered the kind of work he does best and to do that and he has taken on diverse genres across theater and musicals and through that process he found a natural affinity for projects that explore how individual lives connect to social structures on stage. Recently he adapted and staged writer Kim Se-hwa's novel Tao, a recipient of the Korea Mystery Literature Award, focusing on the story of a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 becoming isolated within Korean society. While adapting to a novel for the first time presented significant hurdles, it provided invaluable learning and insight. He reflects that refusing to settle for familiar methods and continually experimenting through such projects is likely what earned recognition for his future growth potential. Now, this initiative is particularly meaningful because it supports the potential of talents to grow from their roots in Busan into world-class leaders. So, what do you consider to be your greatest strength and competitive edge?
1: 이번 사업은 부산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큰 가능성과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2: 부산에서 꾸준히 작품을 만들면서도 그 익숙한 방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무대와 창작 방식에 계속 도전해왔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무대 표현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 예술가들과 함께 거리 축제 공연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0: 네.
2: 아직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다음 단계로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점이 또 저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0: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해외 예술가들과 함께 만드는 거리 축제 공연도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considers his primary strength to be his consistent creation of works in Busan without settling into familiar routines, continually taking on new stages and creative methods to explore theatrical expressions that can resonate with audiences across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He is currently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artists to create street festival performances. Although still in the process of shaping the final work, he sees his greatest potential in his fearlessness toward new environments and his commitment to expanding his accumulated experience into the next leve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o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 is the head of 따뜻한 사람, who was selected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Now, theater is an art form completed by breathing in the very same space as the audience.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unique power found only in theater? 연극은 관객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면서 완성되는 예술이잖아요.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0: 예술에는 뭐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겠지만 그 연극만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현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같은 작품이라도 그날의 관객과 배우,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이게 호흡과 감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지만 또 배우들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반응하며 공연을 또 이어갑니다. 관객 역시 배우의 호흡과 움직임을 바로 앞에서 느끼고 그다음에 웃음과 침묵으로 공연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배우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활용해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극만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함께 만든다는 것이 참 특별한데요. He shares that while art covers diverse modes of expression, the greatest power unique to theater lies in its live immediacy. So even with the same production, the rhythm and the emotions shift depending on the day's audience, the actors, the atmosphere of the space. Now, unforeseen variables arise on stage, but rather than avoiding them, actors react in the moment to carry the performance forward. And the audience also feels the actors breathing and movement right before their eyes, shaping the performance through their laughter and silence. He believes the true charm of theater is how actors and audiences influence one another in the exact same time and space, utilizing a single, unrepeatable moment to bring the story to completion. Beautifully said. Well, Busan is a city filled with dynamic energy and sentiment, I would say. So how do these distinct qualities of Busan inspire your productions and directing? And what stories and possibilities could only be created because your journey began in Busan? 네, 부산은 역동적인 에너지와 정서를 지닌 곳입니다. 이런 부산의 특징이 대표님의 작품과 연출에 어떤 영감을 줄까요? 또 부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야기와 가능성은 또 무엇일까요?
0: 저에게 그 부산이 주는 영감은 어떤 특정한 소재라기보다 이곳에서 함께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부산의 배우들과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은 감탄할 만큼 다양한 시각과 표현 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작업 과정과 결과물은 제가 또 새로운 무대를 또 구상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부산이어서 만들었을 수 있었던 특별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부산 청년 예술가였기 때문에 어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의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시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부산의 다양한 지원과 또 예술가들의 연결이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the inspiration Busan provides comes less from specific subject matter and more from the fellow artists working alongside him here. And Busan's actors and multidisciplinary artists possess an admirable variety of perspectives and expressive methods and their creative processes as well. And finished works serve as the driving force that motivates him to
2: conceive new stage productions. Rather than pointing to a unique story made possible solely by the city itself, he reflects that being a young artist based in Busan gave him the opportunity to

0: experiment with diverse projects through various support policies from the city and cultural foundations. He takes this opportunity to express his sincere gratitude once again. Well, for regionally based artists striving to sustain their creative work while introducing their production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there must be real practical challenges. What kind of environment or support do you feel Busan's theater artists need most right now?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창작을 지속하면서 작품을 국내외 관객들에게 알리는 과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연극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이나 지원은 무엇일까요?
1: 연출가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현 방식을 충분히 실험하고 실패까지 창작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늘 평가받는다는 부담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시도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어떤 공연 형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관객 모두에게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작품만 만들다 보면 그 창작자의 고유한 감각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결과만 평가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개발하고 무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창작 과정과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이 새로운 시도가 쌓여야 결국 더 독창적이고 또 경쟁력 있는 작품도 나올 수 있겠죠. So from a director's standpoint, he believes the most crucial need is an environment where artists can thoroughly experiment with new modes of expression and where even failure is recognized as a legitimate part of their creative process. He points out that young artists often choose safe, conventional performance formats over the bold experiment they just truly want to attend, largely due to the constant pressure of being evaluated, something he has experienced firsthand. However, focusing solely on making works that are safe, safely palatable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can blur a creative and creator's distinct artistic sensibility. So rather than judging short-term results alone, he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support for the creative process and trial and error, allowing artists to develop and test fresh approaches on stag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o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따뜻한 사랑, who was selected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Now, having participated directly on international stages, you have experienced the trends and production environments of the global performing arts scene firsthand. So I want to ask, what strengths made you feel that Busan Theater can be truly competitive on the global stage? 해외 무대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세계 공연 예술의 흐름이나 제작 환경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부산 연극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느낀 강점은 무엇일까요?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 매우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무대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작품의 규모나 제작비보다 창작자만의 분명한 관점과 무대 언어가 관객의 관심을 끈다는 점이 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 면에서 부산 연극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표현을 실제 무대에서 반복해서 실험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발전시켰을 때 해외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부산 연극만의 또 어떤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So he notes that young artists in Busan possess remarkably diverse perspectives and creative modes of expression. Through his experience on international stages, he realized that rather than production scale or budget, what really captures the audience's interest is a creator's clear perspective and distinct stage language. In that regard, he believes Busan Theater holds ample potential. However, he emphasizes that having good ideas alone does not automatically create competitiveness. Only when artists fearlessly and repeatedly experiment with new forms of expression on the actual stage, refining them into highly polished productions, can Busan Theater build a unique competitive edge that international audiences cannot easily find elsewhere. And through this project, as we mentioned, you will be receiving up to 100 million won in capacity development project and support over the next 3 years.

0: So how do you plan to utilize this opportunity and what goals do you hope to achieve?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역량 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3년 뒤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도 해외 현지에서 작품을 창작부터 공연까지 어떤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연출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0: 네.
1: 먼저 해외 예술가들과 직접 작업하며 저만의 연극을 좀 발전시키고 그 경험이 개인의 성과에 또 머물지 않도록 부산의 동료 예술가들이 해외 창작 현장에 함께 참여할 기회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예술가들이 또 이 부산을 찾아와가지고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는 흐름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1: 이런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의 관객이 지속해서 만날 수 있는 또 부산의 대표 창작 공연을 개발하는 것이 또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0: 부산에서 시작된 작품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So in 3 years, he aims to grow into a director who, while based in Busan, can spearhead the entire process of staging a production from creation to performance directly on international ground. First, he plans to refine his own theatrical style by collaborating directly with overseas artists. To ensure this experience extends beyond personal accomplishment, he intend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fellow Busan artists to participate alongside him in international creative scenes. Additionally, he hopes to build a pathway where international artists visit Busan to collaborate with local artists. Drawing on these 3 years of experience, his ultimate goal is to develop a signature Busan-originated creative production that audiences both at home and abroad can continually experience, which is very exciting to think abou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평소 인터뷰할 기회가 많지 않아 조금 긴장했지만
0: 네.
1: 오늘 방송을 통해 짧지만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클래스 성장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부산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작업하는 훌륭한 연극인과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부산 연극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연장에도 직접 찾아오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극단 따뜻한 사람의 연출가 허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So he shares that because he rarely has opportunities for interviews, he felt a bit nervous, yet found it truly meaningful to share diverse stories during today's broadcast. Taking this youth world-class selection as a fresh starting point, he pledges to work diligently to create exceptional works in Busan. He notes that Busan is home to many remarkable theater artists and productions, passionately creating in their own distinct ways. So he asks listeners to take a deeper interest in Busan theater and visit local performance venues. And before we really let you go, can you share your thoughts on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정말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부산을 주제로 연극을 만든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대표님?
1: 부산을 주제로 연극을 만든다면 어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삶을 그린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0: 네.
1: 어떤 어려운 환경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부산에서 계속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는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부산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목인데요. So if he were to create a production centered on Busan, he would title it Waves Never Stop or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Depicting the lives of local young artists. He said it would be a story of youth who continually take on challenges to find their own artistic voice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and the fear of failure. Like waves that surged endlessly without stopping, he expresses his wish to capture the passion and relentless energy of young artists who continue to build new stages right here in Busan.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o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따뜻한 사람.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허석민 극단 따뜻한 사람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이 프로그램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anic at the Disco with High Hopes.

0: 내줬지만 이 태국 선수가 찬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태국 선수의 자책골로 2대2 동점이 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1: 네, 끝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였군요. So that was the outcome, although the second leg was far from comfortable, she said. Vietnam twice surrendered the lead to Thailand. Early in the second half, Vietnam also conceded a penalty. The Thai player, however, sent the spot kick actually over the goal, allowing Vietnam to escape a major setback. Then deep into the stoppage time, an own goal by a Thai player brought the score level at 2-2 and secured the championship for Vietnam. A tense finish, of course, right down to the final minutes. How significant is this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Vietnamese football?
2: 그렇다면 이번 우승이 베트남 축구 역사에서 갖는 의미도 정말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기록을 세운 겁니까?
0: 네, 기록이 정말 여러 개인데요. 우선 베트남의 통산 네 번째 아세안컵 우승입니다. 2008년, 2018년, 2024년에 이어서인데요. 결정적인 건 2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도 못 썼던 기록입니다. 김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아세안컵을 두 번 우승한 최초의 감독이 됐고요. 또 팀은 26경기 무패로 동남아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1: Interesting. So it carries several important records. This is Vietnam's fourth ASEAN Championship title following their victories in 2008, 2018, and 2024. More importantly, this is the first time Vietnam has won the tournament in consecutive editions. That was a feat the team did not accomplish even during Park Hang-seo's tenure. And Kim has also become the first coach to win the ASEAN Championship twice with the Vietnamese national team. In addition, Vietnam extended its unbeaten run to 26 matches, setting the longest unbeaten streak recorded in Southeast Asian football. Well, what has the reaction been like in Vietnam?
2: 그럼 현지에선 김상수 감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0: 네, 대표팀이 늦은 시간 귀국했는데도 수백 명의 팬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김 감독 본인은 우승 직후 오늘은 베트남의 축구왕이 된 기분이라면서도 이 승리의 기쁨에 계속 취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 I see. So the response has been extremely enthusiastic. So hundreds of fans gathered at the airport to welcome the national team despite its late night arrival. Immediately after the victory, Kim actually said he felt like he had become the king of Vietnamese football while also making clear that the team would not simply dwell on its success. So definitely exciting, and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eam. Now,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Today is Vietnam's National Day. So what does the day commemorate and what does it mean to the Vietnamese people?
2: 네, 오늘이 베트남 국경절이죠. 어떤 날이고 베트남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0: 네,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건국 지도자로 알려진 호치민 주석이 이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날입니다. 이 프랑스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오늘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전신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군대 민족 국가로서의 생일에 해당하고요. 올해가 81주년입니다.
2: 네, 베트남의 현대사에서 출발점과도 같은 날인데요.
1: So September 2nd marks the day in 1945 when President Ho Chi Minh read Vietnam'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declaration proclaimed independence from French colonial rule and marked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the predecessor of today's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Vietnamese people, it represents a defining moment in the country's modern history, and this year marks the 81st anniversary. So it is a day closely tied to the beginning of Vietnam's modern national history. So what events are being held this year?
2: 그럼 올해는 어떤 행사가 열립니까?
0: 네, 지난해 80주년은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군사 퍼레이드가 없습니다. 아, 실제로 역사상 열병식은 1955년, 75년, 85년, 그리고 지난해 80주년까지 네 번뿐이었습니다. 대신 올해는 문화공연과 지역행사 중심으로 치러지고요. 하노이는 오늘 밤 9시부터 15분간 호안기엠, 통일공원, 성호 등 다섯 곳에서 불꽃놀이를 엽니다. 이 남부 수도인 호치민시에서도 이 일곱 곳에서 불꽃놀이와 각종 공연이 준비 펼쳐질 예정입니다.
2: 그렇군요. 지난해 80주년과 비교하면 규모는 달라졌지만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다양하게 마련되는군요.
1: So there will be no large-scale military parade this year. Under Vietnam's regulations, major military parade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F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0: 우리가 부산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의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도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3:00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Are you guys ready? Are you guys all hipped up and hyped up and ready? Because we're gonna get really aesthetic. We're gonna get really vibey. We're gonna be really hip-hoppy in the studio today because we have two great artists joining us. Please welcome to Open Heart. This is Chocomo and Frieden.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개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칠코모라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드라고 합니다.
0: Yay, welcome to the studio. It's your first time on Heart Attack, although you have been here on other shows, so some of our listeners probably recognize you. 아리랑 라디오는 종종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근데 하트 어택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2: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정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언제 오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2: 4년 된 것 같은데요.
0: 오, 꽤 오래됐네요.
2: 네.
0: 오,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오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3: 저도 그쯤 된 것 같아요.
0: 네. 근데 또 떨리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또.
2: 떨리죠.
0: 떨리신가요? Okay, so they say that it's been around like 4 years since they've been on Arirang, and I was like, oh, but you guys probably aren't nervous, right? You've been here multiple times, and they're like, no, regardless, we are a little nervous. Firstly, I want to ask you guys if you can introduce your stage name for us, because I am assuming that it is not your real name. 일단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명이 아니시죠?
2: 네.
0: 두 분 다 아니시죠? 네. 활동명 어떤 뜻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칠코모라는 뜻은 네. 제가 페리코모라는 이제 가수의 LP가 네. 제 머리맡에 있었는데
0: 오.
2: 그때 한창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0: 네.
2: 자고 있는데 LP가 떨어져서 이거다. 코모다.
0: 오.
2: 그리고 이제 제가 칠이라는 그때 네. 그 단을 꽂혔어가지고
0: 네네네
2: 그 합쳐가지고
0: 약간 계시처럼 신의 계시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서
2: 네.
0: Okay, interesting story. Chocomo

0: says that he had an LP of Pericamo on his bed, and when he was thinking, oh, what should I make my name, like how should I make it, the LP actually like fell onto his head, like his face, and he thought, okay, this means that I have to use como. And then he really liked the word chill at the time, so he added chill como. 그리고 Freedom 어떤 뜻인가요?
1: 어 제가 대학을 어쨌든 가고 싶었다 보니 네. 성적을 맞춰서 독일어 문학과를 들어갔었는데
0: 오, 네.
1: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이 재밌다 보니까 2년 정도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0: 네.
1: 이제 군대에서 아, 나는 나가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안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휴학을 했는데
0: 네.
1: 그때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썼는데
0: 네.
1: 이제 여기서 뭐 하나라도 남겨야겠다 생각해서 독일어 중에서 그 당시 배웠던 단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Frieden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0: 무슨 뜻이죠?
1: 이게 영어로 치면 Freedom인데
0: 아~
1: 그 조금 더 자유보다는 평화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평화, 자유 뭐 이런 뜻이.
0: Interesting. So he did major in German, and he says that Frieden is one of the words that he really liked when he was studying, and he went to enlist in the military, and that's when he thought, actually, yeah, I have to like do music. And he came out and he was thinking of what to do, and I asked him, what does it mean? And it's like the English word freedom, but when they're talking in German, it's more closer to the meaning of peace than freedom itself. What do you guys call each other? 서로 그럼 어떻게 호칭을 정하셨나요? 이렇게 칠코모 이렇게 부르진 않을 것 같아서요.
2: 저는 프리든 형 아니면 어. 저희끼리 이제 네.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0: 공개 가능한가요?
2: 아 가능하죠.
0: 네, 네 뭔죠?
2: 형 현빈두.
0: 잠시만요. 뭐라고 해? 자신감 있게 한 번 더 해주시.
2: 현빈두라고 얘기.
0: 현빈두.
1: 저희가 이제 말 끝에 두를 붙이는 게 네. 저희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친구들끼리.
0: 현빈님이시네요.
1: 네, 저는
0: 분명히.
1: 이름 임현빈이고.
0: 네, 현빈님.
1: 코모는 이제 이름 이호준인데.
0: 네, 호준두.
1: 네, 호준두.
0: 호준두, 현빈두. 네. Okay, so they have this thing that they do together where they add the word like du. That's very, very cute. So his name is 현빈, so they would be 현빈두 and then 호준두. That is very adorable. When did you guys first meet each other?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1: 이게 제가 제 기억에
0: 네.
1: 제가 여기를 이제 출연을 했을 때 그 이제 호준두가 참여했었던 그 스테인리스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릴 썬더라는 아티스트. 근데 그거를 어쩌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듣고
0: 오.
1: 여기서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1: 그 이제 칠코모라는 사람이랑 이제 만나보고 싶다.
0: 오.
1: 근데 재밌는 게 아는 사이더라고요. 여기 출연하는 상구랑.
0: 네.
1: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0: 오~
1: 이제 뭐 공용 주방하고 막 이런 데 친구가 이제 밥을 해주겠다고 공용 주방을 빌려서
0: 네.
1: 이제 그런 걸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봤어요.
0: Oh, interesting story. 네. So Frieden says that he actually saw Chokomu's song like on the algorithm, and he mentioned when he was on radio here, he mentioned, "Oh, I really want to meet this artist called Chokomu." And apparently, one of our guests, they were acquainted with all of them, so they met at this like open kitchen, and they just met with some acquaintances. Now it is time that we have to mention this acquaintance because they keep commenting in our chat. 아까부터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있는 두 분의 지인분이자 저희 핫터텍 가족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상구두인가요? 상구두 아닌가요? 오늘부터 상구두라고 저도 부르고 싶은데 이분도. 보이텔러님과 이제 인연이 있으세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칠코모님이 먼저 인연이 있으셨고 이제 통해서 소개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1: 이게 각자 따로... 네. 저는 이제 음악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0: 네.
1: 이제 사운드클라우드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친구였다가 이제 한번 봅시다
0: 네.
1: 해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호준이랑도 인연이 있는지는 몰랐었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 씨가
0: 네.
1: 또 이제 이 명문대 출신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 굉장히 그 큰 어떤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0: 오, 잠시만요. 네.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네. Okay, well, firstly, they say that they all knew Boitello, and it was after Frieden started music, not long after he started, and they knew each other from like SoundCloud. They were like online friends, and they decided to be friends. And then he mentioned that because Boitello was from a bigger school, and he had like this weird thing going on, maybe kind of like a cartel or something. Explain more, please. 저희 원고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카르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텔로님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게 뭐죠?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이게 이제 저도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대희변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대학교 힙합 연합 동아리.
0: 오, 네네.
1: 그러면 대학생이면 다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헉, 설마.
1: 명문대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친한 친구들이
0: 네.
1: 다 공부도 잘하고 네. 음악도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이제 처음 음악을 시작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싶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잠시만요. 여기 상구님, 상구두 지금 듣고 계신 강씨님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두 분은 그 연합의 일원이 아니셨던 건가요?
2: 전혀.
1: 그렇죠. 전혀 아니죠.
0: 상구님만, 보이텔로님만.
1: 네, 그죠. 그리고 그와 그의 수하들.
0: Oh my gosh. Oh my gosh. Okay, so apparently they had this thing where it was a hip-hop union for university students, and Frieden's like, if it's for university students, shouldn't it be open to all college students? But apparently they had like a standard of what kind of like elite school you went to, and so Boitello was a part of this crew, this union, but these two weren't, and so he remembers being really upset about that, and he thought it was almost like a cartel because Boitello, he had influence in this crew. We need to talk with Tello. 저희 뭐 어떻게 이거 나중에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해명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댓글도 달아주시고 계시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저희가 아는 텔로님이 맞나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밖에서도 이제 그럼 그냥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시는 건가요?
2: 네네.
0: 만나면 뭐 하세요? 세 분은?
1: 술 마십니다. 그리고 게임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
0: 잠시만요. 네. 텔로님 저희랑 술 안 마시던데? 저희 회식할 때 술 절대 안 마시던데 텔러님이 어떻게 된 거죠?
1: 그 술 자리에는 같이 있는데 네. 예전부터 이렇게 막 술 많이 마시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0: 아 모르겠네요. 친구 말은 믿는 게 아니라던데. Okay, they were like, oh yeah, we hang out, we go for drinks, and I was like, hey, Tello doesn't drink with us, so I guess we'll have to talk about this later. You guys released a new song recently. 최근에 또 노래를 내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칠코모님의 신곡인데요. 이게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됐는데 이거는 뭐 칠코모님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2: 네, 맞아요.
0: 어떤 부분에서 프리드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2: 옛날부터 막연하게 이 형이랑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형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으려고 이제 노래 계속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 형이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네. 하고 이제 보내줬는데 형이 좋다 해주겠다.
0: 네. 해주겠다.
1: 이 제가 기억한 거 좀 다릅니다.
0: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파일이 왔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0: 오케이.
1: 채워와라.
0: 채워라.
1: 빈 곳을.
0: 채워와라.
1: 이제 뭐 형이랑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불편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언제까지 채워와라. 갖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0: 그 마감 기한 맞추셨나요?
1: 아 그럼요.
0: 맞췄어요.
2: 제가 네. 먼저 이제 물어봤거든요. 형 언제 가능하세요?
0: 네.
2: 그래서 좀 걸릴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 날 보내줬나?
1: 네 맞아요.
2: 근데 그 전까지는
0: 네.
2: 안 보내주다가 제가 이제 말을 다시 꺼내니까 보내주신 거죠.
0: 솔직히
1: 네.
0: 다시 말을 꺼냈을 때 시작하셨나요?
1: 이게 반은 나와 있었고
0: 네.
1: 반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간 너무 멋있는 척하는 느낌인 거예요. 좀 더 처절, 좀 더 바보같이 쓰고 싶은데 이제 너무 뭔가 제가 너무 그런 대단한 남자인 것처럼 가사가 나와서 이거 아닌데 이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 갖고 올 거냐. 네. 알았다 하고 그냥 나온 대로 해서 보냈는데 좋아해 줘 가지고.
0: 오케이. 오케이. 네. So it was Chocomo's idea. He always wanted to work with Frieden and he was when he listened to this song, he thought, "You know what? Maybe this is the one." And then he contacted Frieden and asked him if he could work on it together. And then Frieden's like, "Well, actually my memory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he remembers

0: getting a file on a text message and he just said, hey, I want to do this with you. Just fill in the blank and send it back to me. And he said that it took him, you know, a while because at first he didn't really like the lyrics he wrote because it felt like he was making him feel a little bit bigger than what he really wanted to sound like. So he just, you know, worked on it again after Chikoma asked, like, how much more time do you need? So he worked on it again and tried to be a little bit low key and a little bit more scrubbish. And then they brought the lyrics, the final version. So what is this song about? 그럼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1: 남자의 찌질한 네. 이별을 오. 좀 노래 담았는데
0: 네.
1: 비가 막 오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한 오. 거죠. 떠나가는 여자
0: 네.
1: 좀 비 맞고 있고
0: 오.
1: 근데 내 우산을 그녀가 갖고 있고
0: 오.
1: 내 옷도 그녀가 다 사준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런 바이브로 네.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0: 오, 네.
1: 거기 형이 이제 마법의 가루를 뿌려줘서 오. 더 좋게 오. 나온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통 곡 설명이 나오면 실화인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넘어갈까요? 아니면
1: 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오늘 핫토텍을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준비해주시면 제가 신곡 소개 한번 영어로 하고 있을게요. Okay, so they are going to be preparing a live for us. Man in the Rain is about literally a man that just broke up with their lover in the rain. And they want it to seem a little bit pathetic. And you know, it's raining. The clothes he's wearing, it's all bought by the girlfriend. She has the umbrella and you're all wet in the rain. So they really wanted to portray that patheticness. So that's something that you guys should be listening to while you listen to the live. 라이브 준비되셨어요?
1: 네.
0: Alrighty guys, then this is Man in the Rain live in the studio by Chilcoma and Frieden.

그녀가 길을 걸어가 늘어가 량이 늘어가 눈물과 비가 눈앞을 돌아봐 그녀 제발 뒤를 돌아봐 걸어가 그녀 뒤를 걸어가 멀어가 그녀는 더 멀어져가

0: 오,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지마. 너무 웃긴데요. Wow, clap clap clap clap. Thank you for the. Oh my gosh, that was really different from what I was expecting. Because when they said like we want to be 찌질해, pathetic, I wasn't expecting this like upbeat beat. 아 뭔가 찌질하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셔서 뭔가 이런 비트를 상상을 저는 못했거든요. 댓글 반응도 한번 볼게요. Leah says totally different since the last time I heard his stuff. Nice. 저번에 들었던 곡들이랑 또 너무 다른 느낌인 것 같다. 너무 좋다. SRD says groovy. SRD says the man in the rain. Tello says 우리 애기들 라이브 떨지도 않고 잘하네요. Our babies not even nervous doing a good nice live. SRD says wow those high notes. Wow clap clap clap. 박수 이모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Thank you so much.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라이브 감사합니다. 또 뭐 이 곡에 대해서 또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곡이 혹시 두 분이 처음으로 같이 작업한 곡인가요, 그러면?
1: 네, 맞아요.
0: 이제 2년이 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이제 와서 이제 첫 작업이 된 거네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전에 혹시 작업을 했는데 발매가 안 된 곡이 있었나요?
1: 아니요, 완전 처음 곡이었어요.
0: 완전 처음. 네네네. 혹시 그 과정에서 약간 조금 스파크가 튀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1: 제 생각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0: 오케이 오케이. How about you?
2: 저도 뭐 만드는 과정에서 네. 뭐 전혀 없었고
1: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데선 있었나요?
2: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후보정하고 믹스마스터를 제가 했는데
0: 아, 네.
2: 이제 그때 저는 완전 아날로그하게 가자. 옛날 노래처럼 하자. 그러니까 네. 좀 엄청 먹먹하고 좀 덤한 소리를 쓰자고 했었고 근데 이제 곡 주인이 소리는 좀 세련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 정도에 있어서 그냥 원작자 의견을 존중해 줬을 뿐 뭐 네. 다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0: Oh, okay. So compared to how long their friendship has lasted, it is the actual first time they worked on a song together. Because I asked, was there something you worked on that hasn't been released before? And they were like, no, it was the straight up first time. And I asked them, did you have any hardships? And they were like, no, not at all. Frieden actually worked on the mix and mastering process as well. And he was mentioning that he kind of had the idea of going straight up retro, just like the beat. But Chocomo thought he wanted a little bit more of a newer sound. So, you know, they were just talking about that. But at the end, Frieden ended up respecting the singer or the owner's opinions. What is your favorite part from the song? 그럼 각자 이 곡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1: 먼저 말씀하시죠.
2: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나레이션 같은 거 나올 때 가지마 뭐 이런 거.
0: 그 누군가요?
2: 제발 받아줘 막 이런. 그러니까 제 파트에선 저고.
0: 네, 아 두 분 다
2: 두 분 다. 네,
0: okay, so Frieden really likes the narrations in between. If you know Korean, it's much more funnier because they go like, "Don't go." Like it's really like very retro, you know, back in the days narrations. Okay, 최콩원님은요?
1: 저도 어제 이제 사전 인터뷰를 때는 그 무방비한 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사비 때
0: 네.
1: 이게 이별 노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뒤에 one two one two 이렇게
0: 신나네요. 신나네요.
2: 뭐 이런
1: pump it up 이런 거를 녹음을 했거든요.
0: 네네.
1: 생각 웃겨가지고.
0: Okay. He says that even though it's a breakup song, when you listen to the chorus part, there's parts where he adds these ad libs like one two one two, like pump it up, and he thinks that now that he looks at it, it's kind of funny because it's supposed to be a breakup song. So he does really like that from the song. Let me ask you guys both. When did you and how did you start music? 그럼 두 분께 각자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음악은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1: 저는 음악을 항상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 막연하게
0: 어릴 때부터요?
1: 네, 어릴 때부터.
0: 네.
1: 근데 여기는 클래식 작곡이라고 네. 적혀 있는데 클래식 작곡이 아니고 클래식 연주를 전공을 하려고 했다가
0: 피아노?
1: 네.
0: 오, 네.
1: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부족해서 떨어지고
0: 네.
1: 실용음악으로 바꿨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중음악의 재미를 느끼고
0: 네.
1: 작곡을 해야

0: 하겠다.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좀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 노래방 가서
1: 오.
0: 점수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친구들이, 아, 그러면 너가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한번 해볼까?
1: 네.
0: 하게 된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1: Oh, wow. Interesting story. He always just wanted to do music, but he was more on the classical side. He was a classical pianist. And then in high school, he transitioned over to more modern pop music and he wanted to start composing. But he was kind of known as a good singer around, and everybody's been telling him, you know, if you're a composer, you should also try singing. When he went to the singing room, like he got really nice points. So here he is today. Okay, Frieden님은요?
2: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
1: 네,
2: 당연히. 근데 그냥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어요.
1: 조금 비교적 늦게
2: 네, 늦게
1: 시작하신 거네요.
2: 시작했고, 뭔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안에 있으면.
1: 네.
2: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1: 네.
2: 병이 오거든요. 어떤
1: 병이요.
2: 병장병 같은 게 와요. 뭔가 내가 되게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고,
1: 네.
2: 이제 나와서 부모님한테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27살에 처음 했습니다. 네.
1: 오케이. 그때 당시에 부모님 반응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2: 이제 휴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1: 아,
2: 드렸어요.
1: 네.
2: 이제 마음은 그만둬야지라는 마음을
1: 네.
2: 가진 채로 그때
1: 일단은
2: 네.
1: 이제
2: 근데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1: 네.
2: 이제 어머님께서 아버지도 그렇고 네가 뭐 내가 말하면 듣니? 뭐네 인생에서 1년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뭐 우리가 말릴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던 기억 있습니다.
1: Okay. Frieden says that, you know, he always liked music, but realistically, you know, he just went to university and he went to the military. And when he was enlisted, he just thought, you know what, I really want to do it. So when he came out, that's when he started around 27, a little bit later than other people. But he mentioned that he was just full of confidence when he was enlisted because when you're enlisted in the military, you don't have to particularly do anything, but as time passes, you know, you go up higher and higher, your status gets higher. So he just felt like he could do everything. And so he told his parents that he was going to go on a leave of absence and start music. And I asked, what were your parents' opinion? And they just said, you know what? If you want to do something in your life for a year, we can't really say anything. You don't even listen to us anyway. So that's how he started. Interesting. I also heard that you didn't really, I mean, because you started later, you didn't really go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music. So I want to ask how that feels as well as an artist today. 그럼 프리드님은 또 어릴 때 부터 음악을 막 체계적으로 계속 배우신 게 아니잖아요.
2: 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셨는데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1: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 다행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1: 네.
2: 정보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1: 오.
2: 제가 이제 시작할 때쯤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이 엄청 잘 되면서
1: 네.
2: 하고자 하는 어린 분들도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컨텐츠가 성장을 하면서
1: 네.
2: 그런 음악 관련된 어떤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 시기였고
1: 네.
2: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만들잖아요.
1: 네.
2: 미디로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해서 이제 상상만 하다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사서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되게 잘 맞았네요. 뭔가 많은
2: 네.
1: 자료가 있는 시기에 시작을
2: 네.
1: 하셔서. Okay. He says it was really hard at first, but because when he started, it was when there was like the whole boom of a lot of younger people wanting to do music. There was a lot of information online, just like, you know, MIDI related. And he said that it was really easy to just learn from online things. And there were auditions going on, and all the young people were talking about it. So he says, yeah, it was kind of hard, but he was able to just learn through the internet. So that's very interesting. This time we're gonna go listen to a song by Frieden and we'll be back with more of the interview, guys. This is Prada by Frieden. We'll be back after Prada by Frieden.

0: All right, that was Freedom'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Prada, what kind of song is this? 어떤 곡인가요? 소개 한번 뒤늦지만 부탁드릴게요.
1: 뭐 너무 유명한 브랜드라서 네. 사실 제목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네,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였어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되게 세련된 네. 느낌이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이제 사줬던
0: 오, 네. 브랜드이기도
1: 네,
0: 하고
1: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브랜드랑 비슷한 결의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출발했었습니다.
0: 브랜드의 느낌에서 네.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1: 네네.
0: Oh, interesting. Just like the name of the song, he says that it was the brand that he thought was the coolest back then, and it's the brand that he gifted to someone else for the first time. So he wanted to kind of make a song just like the vibes of that brand. So you can really tell when you're listening to it. A boy Tello also wrote, "Oh, love this song." 텔로님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궁금한 게 서로 이제 텔로님과 좀 서로 곡 작업 같은 거 공유하면서 피드백도 주고 하시는 사이인가요, 다들?
2: 저는 진짜 많이 보내요.
0: 오, 서로 보내나요? 아니면
2: 제가 먼저 보내면 네. 상구 형이 어 그럼 내 것도 한번 들어봐.
0: 오,
2: 하는 제가 먼저.
0: 텔로님은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보통 주나요?
2: 어 좋은데? 이거 좋은데? 와 끝.
0: 끝.
2: 네.
0: 좀 약간 나쁜 말은 안 하나요?
2: 네, 나쁜 말은 안 하시는데 그게
0: 네.
2: 피드백이라면
0: 네.
2: 좀 약간 아 이게 좀 별로고 이게 좀 그쵸. 그렇게 얘기 들으면 좋은데
0: 좀 디테일하게 아, 가식적이네요. 좋다 좋다만 하면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상구님 그렇죠 네 분발하시도록 프리드님은 보내시나요 텔러님한테?
1: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0: 오케이.
1: 피드백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 받아서
0: 네네.
1: 뭔가 이 친구의 의견을 수용해서 제가 제 노래를 만든다. 또
0: 네.
1: 조금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친구도
0: 오케이.
1: 제가 뭔가 얘기한다 해서 그걸 수용해서 만든다 해도 의미가
0: 네.
1: 없어서 저는 막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나름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0: 오케이.
1: 좋으면 진짜 좋다. 별로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0: T이신가요?
1: 예.
0: Okay. Okay, so there Chokomo is saying that he sends his songs all the time to Tello for feedback, and then Tello will be like, oh hey, there, here's mine too. But Tello isn't really like a professional feedback person because he always says it's just good, and sometimes he wishes

0: just that he would get more in depth because he's really curious what he could improve on. And so we were like, do a better job, Tello. And Tello wrote in the comments, I say it's good because it's good. I don't know, a little skeptical. And Frieden says that he thinks he's past the point of, you know, sending his music to a lot of people and asking for advice. So he's not really the person or the type of person to do that. Do you guys remember your first impressions? 서로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1: 그럼요.
2: 네, 네.
0: 불안하게 웃으시네요.
2: 아, 제가 그때는 그 머리도 막 기르고 살도 여기서 더 쪄 있었고 수염도 막 기르고 있었어서 궁금하네요. 제 첫인상.
0: 오케이, 첫인상 말해 주세요.
2: 아, 이 이게 깡패인가? 뭐 농담이고. 그 되게 재밌는 친구라는 건 건너 건너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0: 네.
2: 제가 사진을 봤었거든요. 만나기 네. 전에 이렇게 아.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0: 했는데.
2: 해서 딱 갔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 앉아 있어서 지금 이런 인상보다 훨씬 네.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지금 좀 귀여운데 살도 많이 빠지고.
0: Okay, so Frieden says that his first impression was very, it was kind of like intimidating because apparently Cho Komo had like longer hair, he had a beard, and he was kind of different from the image he's portraying right now. So when he first met him, Frieden knew that he was like a fun person, but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what he expected. 칠코모님은요? 첫인상, Frieden님 첫인상.
1: 저도 목소리로 먼저 이제 형을 접했기 때문에
0: 네.
1: 목소리 들었을 때 와, 이 사람 진짜 잘생겼겠다.
0: 어...
1: 와, 이 사람 진짜 잘생기고
0: 네.
1: 약간 좀 꽃미남 스타일일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0: 상상을 이렇게 하셨네요.
1: 상상을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딱 만났을 때 와, 약간 저랑 닮은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내가 수염 밀고 머리 깎으면 딱 프린 형 같을 것 같은데 라는 인상 그 첫인상이었고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0: 아 네.
1: 근데 되게 저랑 이렇게 대화도 잘 해주고 반응도 잘 해주고 그래서
0: 네.
1: 되게 좋은 첫인상이었어요.
0: Okay, okay. When he first heard his voice, he imagined, oh, what would Frieden, this person, look like? And he imagined that they're going to be really good looking, like, you know, really just handsome. And then when he saw him, he kind of realized, oh, we're kind of in the same, you know, image. Maybe if I shave off my beard and have shorter hair, we would look similar. But although he is older than Cho Komo, he was really nice when they were talking together. And so he remembers having a really good first impression. Do you guys want to do, I know this is like cringe, but since you are on a live radio, now's the only chance. Let's do like a compliment to each other. 아무래도 방송일 때 이런 걸 시켜야 아티스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방송 라디오 나온 기념으로 서로에게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칭찬 한번 해볼까요? 서로 눈을 바라보고 해볼까요?
1: 근데
0: 네.
1: 이게 저 거짓말이 아니라요.
0: 네.
1: 저는 형을 보면요. 항상 동기부여가 돼요. 저는 형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여 열심히 네. 하시거든요.
0: 괜찮으세요, 부인님?
1: 근데 이런 건 좀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 그 아까 제가 좀 닮은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했는데 저랑 되게 다른 점이 형은 자기 할 일을 꼭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할 일을 미뤄두고 하는 편이라 그 점은 진짜 좀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0: Okay, Cho Komo says that Frieden always does what he has to do. His tasks, he gets it done. But him, he sometimes kind of procrastinates. So that's something that he always is inspired by. Frieden님.
2: 보통 이런 류의 인간들이
0: 네.
2: 다 본인을 믿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0: 믿는 구석이 있다.
2: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특출난 번뜩임이나
0: 네.
2: 재능, 재치 이런 걸 믿는 거죠. 근데 저는 늦게 시작한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알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부럽습니다. 그냥 확 하면 하는 게 나오는
0: 네.
2: 부분이 있거든요.
0: 약간 본투비.
2: 네, 그냥 집중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몰입도가 확 좋아지는 시기가

0: during the song break, we just found out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Can't believe Boy Taylor didn't tell us. 테러님이 중요한 사실을 안 알려줬네요. 네, 칠코모님이 저의 또 선배님이시라고. 칠코모 is a senior. We went to the same school. 테러님 왜 이건 말을 안 하신 거죠? 버클리생이세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 아니 세상에. 혹시 몇 학번이신지?
1: 저는

0: 1년을 다 못 채우고
1: 입학이 몇 년도세요?
0: 저 15년 가을.
2: 가을에도 입학을 해?
1: 미국은 가을이 시작이에요.
2: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나.
1: 그렇군요. 완전 대선배님이시네요. 어떻게 지금 몰라 뵙고 제 인터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피아노 전공이셨나요?
0: 아니요, 전 EPD.
1: 네. 그러셨군요. Okay. Wow. He majored in a really prestigious major. Really hard to get into EPD.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거기.
0: 아, 근데 그때는 지금은 어렵나요? 그때는 경쟁률이
1: 괜찮으세요?
0: 네, 괜찮았어요.
1: Interesting. 저희 할 얘기가 많아졌는데 이제 거의 끝낼 시간이라서 너무 아쉬운데. 아, 텔로님 저희 게스트 정보 좀 주시지. Okay, very interesting. Wait, 테오스 얘기했잖아. 얘기했다고. 언제 들으신 거 있으세요?
0: 전혀.
1: 저 전혀 들은 게 없는데 네. 무슨 말씀이시죠? 월요일 날 봐요, 테로님. See you on Monday, we tell him. Okay, it is almost time to say goodbye, so we are going to ask our last few questions. But I want to ask, what are your goals as a musician right now?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질문 몇 개 드릴 텐데요. 뮤지션으로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 형님 먼저. 형님 먼저.
1: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2: 뭔가 애초에 막 이렇게 돼야겠다 저렇게 돼야겠다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1: 네.
2: 그냥 살면서 쭉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뭔가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물론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근데 지금은 제가 좀 현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서 활동이 네. 좀 뜸한 시기인데 이제 이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노래 평생 만들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
1: 네. 네. Okay, Freedon says that he always just wants to do music itself. It's not like his goal is to be super famous, although if he does, that'll be good. But he says he just wants to continue just being able to do music that he considers as good music. 최코모님은요?
0: 저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요.
1: Oh, you want to be a superstar. As you should, as you should. 그래야죠. 그래야죠. Okay, well, it is time to wrap up. So I want to ask,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 어떠셨나요?
0: 아,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수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1: 다시 오시면 되시죠.
0: 또, 아, 네네.
1: 또 앨범을 빨리 만들수록 빨리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0: 네네.
1: 빨리 작업실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드님 어떠셨나요?
2: 좀 이렇게 잊어버렸었어요. 이런 기분을 뭔가 나 원래 이런데 나오기도 했었던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이제 호준이 덕에 그리고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 네. 아이리스님 덕에 진짜 재밌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1: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They both said, you know, they had so much fun and it's been a while since they remember this whole feeling of promoting a new song. And I said, you know, you guys can just come back. Chocomo said that now it feels like he's getting more comfortable, but you can just come back next time. Just go back into the studio and make a new album.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은 텔로님, 보이텔로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기고 저희 마무리할까요, 두 분이?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0: 상구야 건강하자.
1: 동생이시죠? 동생의 반란이군요. 오케이 오케이. 프리드님 형으로서
2: 항상 연락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답장이 너무 늦고 콜백이 안 되고
1: 전화가 잘 안 된다고.
2: 전화가 잘 안 되고 하지만 저번 주에 또 만나서 얘기하면서 네. 뭐 그런 부분은 또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잘할 테니까 화이팅 합시다.
1: Okay, 화이팅. They were saying let's be healthy and also Freedom was saying it's kind of hard to get in contact with you but it's okay, I'll be good so you should be good too.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for another day. The last song for today is Runaway by Rad Museum and featuring Sierra Park. Tomorrow is a Thursday which means I'll be back with Professor Cynthia in the studio. Once again,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Kim Tae and An Jae-sun, video director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Ghost Yu-kai-dong.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artists. Cho Komu and Frieden has been joining us. Bye, guys.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오늘도 준비 운동까지 다 했으면 물로 풍덩 뛰어들어 봅니다. 쉬쉬. 저기 새로 오신 분 성함이?
3: Hello. Nice to meet you. I'm Daniel.
2: 아하,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저도 일단 영어를 잘 못해서 Korean speaking, okay?
3: No problem. I can understand Korean.
2: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발차기부터 갑니다. 스타트. 1, 2, 1, 2, 1, 2, 3, 4. 에헤이, 거기 대니엘 씨, 이래 발을 요래 요래 차지 말고 이래 이래 차입니다. 실시.
3: Like this. 참방, 참방.
2: 에헤이, 발을 그래 사람 차듯이 차면 안 되고요. 자 요래 탁 꺾어 가지고 1, 2, 1, 2.
3: Okay, let me try that. 1, 2, 1, 2.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숨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음파, 음파.
3: Oh, okay. Like this. 음파, 음파.
2: 에헤이, 대니얼 씨. 이래 겁이 많아가 우째 수영을 배웁니까? 자, 잘 봅니다. 음파, 음파.
3: Okay. Let me try it again. 음파, 음파.
2: 에헤이, 진짜 와이랍니까? 혹시 목이 마릅니까? 물을 한 번에 1리터씩 마실 뿐은 우자입니까? 수영을 의사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 거예요? 요래 쉬운 거를.
3: I'm so sorry. I recently moved and I changed jobs, so I've been pretty preoccupied. So I can't really concentrate today.
2: Okay, 뭐 바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해 봅니다. 알았지요? 자, 갑니다.

0: 오늘 배워볼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ve been preoccupied.
0: I've been preoccupied.
1: Preoccupied는 어떤 생각, 걱정, 일 등이 머릿속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을 말할 때는 preoccupied를 사용합니다.
0: 우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I've been preoccupied.
1: I've been preoccupie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청년 여기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 오페라 하우스 발레단 선임 지도위원 이주호라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와 그리고 양산에 있는 증산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 저는 아이디 발레 스튜디오에서는 성인 취미 발레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예비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2: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년 약 9월 달에 한국에 완전 들어왔고요.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작품을 또 기획하고 안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왜 부산에 자리 잡았는지, 어떻게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부산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저는 한국에 귀국한다면 제 고향인 부산에서 제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좀 더 다양한 후배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2: 이주호 원장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아침 9시부터 이제 성인 취미 개인 레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시부터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 발레단에 가서 이제 저희 새로운 작품을 위한 무용수들 지도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와서 이제 저희 학생들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엘리트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2: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꿈꾸던 소년이 발레리노가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인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1: 아마 그 중3 때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는 발레를 시작했는데 사실 뭐 발레리노가 되겠다라는 큰 뭐 뜻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발레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흥미를 못 느끼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친구들, 남학생들, 제 또래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서 이제 함께 좀 좋은 경쟁이죠. 경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발레에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부산 예고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한 학생이었고 한예종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경쟁을 하셔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주호라는 사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제일 중요한 건 집념과 의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 국립발레단, 홍콩발레단, 에스토니아 국립발레단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꿈꾸는 길을 걸으셨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부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이제 파리에서 이제 뱅센파크에서 이제 러닝을 뛰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유럽에서 예술에 대해서 좀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고향 부산에 와서 좀 많은 후배들에게 그런 것도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2: 부산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에 주변에서 아깝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물론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거다. 막상 현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부산에 있는 이유는 그런 제반을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대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반대로 부산에서 현재 활동하시면서 이래서 부산 청년들이 떠나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제일 중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일단 영위할 수 없다는 게 좀 가장 힘들고 본인들이 원하는 자아실현 그리고 가치를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과 재반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잠재력과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지금 부산에 남을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10년 뒤 이주호님께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산에 남는 것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꼭 믿고 있고 저 역시 부산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들을 꼭 키워내고 그러한 예술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조금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1: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산은 뭐뭐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나에게 부산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해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오늘 낮 1시 30분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에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해역의 높은 파도와 강한 조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A tugboat capsized off the coast of Busan at around 1:30 p.m. today, leaving one crew member dead and six others missing. The tugboat is believed to have capsized after departing Busan port to tow a vessel involved in an accident. One Indonesian crew member was rescued by a passing cargo ship, while a Korean crew member was found unconscious but did not survive. The remaining six crew members are still missing. The Coast Guard is conducting search operations, but high waves and strong currents in the area are hampering efforts.
2: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늘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부산의 핵심 사업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3: Busan City and the Busan chapter of the People Power Party held their first budget policy meeting since the launch of the ninth popularly elected city administration today. The two sides agreed to work together to secure national funding for next year and address key regional issues. Busan City requested political support for government funding and regulatory improvements to ensure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major projects, including the Gadokdo New Airport, the redevelopment of Busan's North Port, and the development of Busan as a global hub city. The Busan chapter of the People Power Party also pledged to work with local lawmakers to ensure that Busan's key projects are fully ref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review process.
2: 부산, 울산, 경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양자 클러스터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동남권 양자 센싱 클러스터 조성에 나섭니다. 부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해양,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의 관련 기술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세 개의 시도는 오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해 동남권의 글로벌 양자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3: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have been selected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National Quantum Cluster Project. Starting next year, the three regions will begin developing the Southeastern Quantum Sensing Cluster. With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rving as key hubs, related technologies will be applied to fields including marine industries, aerospace, and energy. The three local governments plan to jointly pursu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workforce training through 2030 with the goal of developing the southeastern region into a global hub for the quantum industry.
2: 지난달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7% 오르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부산의 생활물가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

0: prices and exchange rate, while prices of fresh foods such as vegetables and fruits fell from a year earlier. Busan's living necessities price index also continued to rise, indicating that residents are still facing a heavy burden from fuel prices and dining out costs.
1: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가운데 1명은 공공 쓰레기통 부족과 화장실 청결 문제를 불편사항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광 편의시설 개선 요구와 함께 다국어 안내와 교통정보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0: One in four foreign tourists visiting Busan cited a lack of public trash cans and cleanliness issues in public restrooms as inconveniences. According to an on-site survey conducted by Busan City, foreign visitors also called for improvements to tourist facilities as well as better multilingual guidance and transportation information.
1: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0: The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will begi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the purchase of school sports uniforms to incoming high school students starting next year.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0: Temperatures in Busan are expected to reach a morning low of 24 degrees and a daytime high of 30 degrees tomorrow. The current temperature is 28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All Star English. 알라, we got streaming and endless ways to listen to music. So why are Gen Zers bringing back CD players?
4: CDs? Well, they're back. You know, CDs were supposed to be old news, right?
3: That's right.
4: But now young people are buying CDs again. And they're even carrying around portable CD players. What?
3: I know. And it's not just about the nostalgia. In a world where music is basically unlimited, choosing just one album can actually make listening even more special. What do you think? Everybody, evening, 영화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Hello, I am Joan Kim, and this is All Star English.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 star 민수 신이고요. We have Kim Joan in the house.
3: That's right.
4: Boy, boy, boy, boy. Yeah. R&B 황제 Kim Joan. How are you, 형? Oh, thank you so much.
3: It's a gift.
4: 감사합니다. 선물 교환하고
3: That's
4: 있어요.
3: That's right.
4: 네, 지금 제 스튜디오에서.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조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그, 요정 씨, 네?
3: 뭐죠?
1: 어저께 비 왔어요?
0: 아, 어저께요?
1: 예.
0: 안 왔어요.
3: 아, 오케이.
0: 그럼 왜죠?
1: 살짝 왔나?
0: 아, 안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 네. 네.
0: 그, 거의 뭐
1: Why are you stuttering? 네. This is supposed to be your segment. 다 당연히 알아야죠.
3: 그렇죠.
1: 네. 네.
0: 이번에는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1: 네.
0: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1: 부탁드릴게요.
0: 할게요. 자, 대낮을 제외하고는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는 게 체감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As I mentioned, with each passing day, the temperatures are gradually dropping. 체감하셨나요?
1: 아니요.
0: 아.
1: 오늘요?
0: 오후는 좀 괜찮지 않았나요?
1: 저 오후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0: 그렇군요.
1: 더웠어요.
0: 자, 내일은 조금 다를 겁니다. 네, 내일은 좀 다를 건데 내일은 얼마나 더 시원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2 degrees, 2 degrees lower than today. 오늘 최고 기온이 34도였어요. 34도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네. 34도입니다. 게다가 하늘도 흐리고 곳곳에 비도 내일은 중간중간 내릴 수 있어요. 네, 내일은 비도 중간중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the weather will feel a bit more manageable but don't lower your guard just yet. 아시겠죠?
1: 사과하세요.
3: 42도면
1: we're in sauna right now. 42도를 만들었거든요. 날씨 오중에.
0: 네, 32도. 네. 42도 아니고요. 그 32도.
3: 요정 씨, 42도면 네네. 우리 지금 사우나에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 나가면 안 되는 거죠. 42도.
3: 그 네. 거의 그 중동 쪽에 어디
0: 거기보다 덥지 않을까요?
3: 그렇죠.
0: 그렇죠.
1: 여기 부산입니다, 여러분.
0: 부산입니다.
1: 대한민국 부산.
0: 네, 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don't lower your guard.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it's getting cooler but don't lower your guard just yet as it's still humid.
3: It could be 42 degrees.
0: 32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습하니 아직 방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1: 우리 날씨 오정 어제는 뭐 네. tough it out였잖아요.
0: Tough it out.
1: 그냥 꽝으로 그냥 참아라라고 그렇죠, 그렇죠. 말하고 오늘도 뭐였다고요?
0: 오늘은 이제 네. don't lower your guard.
1: Don't lower your guard. 네. 버텨라. 버텨라.
0: 버텨라.
1: 버텨라.
0: 네. 네. 네.

0: 여러분 아직 덥습니다. 네. 이분은 그냥 참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1: 자 이렇게 날씨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에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백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0: That's right.
1: 네. Yes. 32도입니다.
0: 네. 42도가 아니고요.
1: 32도.
0: 네. 자 날씨정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1: Bye bye.
2: Bye.
3: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0: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나 근데 이 노래 베이스라인이 너무 섹시하잖아요. 둥둥두루 둥둥두루 둥둥두루. 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가사에서는요.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You know, love was changing the mind of pretenders, chasing the clouds away. 진짜 엄청 뭐 좀 시원한 그런 9월 밤을 they paint a picture, right? 근데 한국은 9월달 아직 덥죠, right? I know it's only what? The second day of September, we're into it. But I remember September, I know September being still one of the hotter months here in Korea. California는 진짜 시원해요. 9월달 되면
1: 그 Earth, Wind & Fire가 또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10월 10월 21일로
0: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October?
1: 그러니까 아, 10월로 너무 이상하다. 이제 바꿨을 거예요.
0: Bless you. 예. PD님 bless you. 방금 sneeze 너무 크게 들렸는데 근데
1: Earth, Wind & Fire 10월
0: 10월
1: 10월 21일 네. 이렇게 나왔을 건데요.
0: 어 근데 이분들 뭐지 이제 다시 이제 활동하면서 September 아니고 December 노래도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1: I think they have December. They have
0: 이런 느낌으로
1: Boogie 근데. Wonderland도 있고요.
0: 네네네.
1: Boogie Wonderland은 Boogie Wonderland 그것도 괜히 Boogie 약간 추운 노래 같아요. Boogie Wonderland
0: 맞아요 맞아요. 네.
1: 하여튼 다 신나요.
0: 맞습니다. 너무 신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곡을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요. Shall we 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one?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고3 마음이입니다.
0: 마음이님.
2: 네.
0: 이렇게 하트님이라고 방금 말했죠?
2: 네.
0: 아 죄송해요. 와 이름이 마음이. 그러면 음이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2: 네.
0: 음이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1: 우리 미스 하트.
0: 네, 우리 아미 형제 김조한이라고 김조한도 같이 인사 나누세요.
3: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마음이님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자 오늘의 도전곡 September 이 노래 아시죠?
2: 네 알고 있었어요.
0: 네, 뭐 SNS나 이런데 진짜 뭐 광고나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우리 음이님은 9월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까?
2: 제가 자작곡이 없는데.
0: 자작곡이 없다고요?
2: 제가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2: 네, 근데 자작곡이 없어서 9월달에는 네. 꼭 자작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도전입니다.
0: 오. 음이님 그러면 혹시 무슨 뭐 어떤 음악 스타일 하고 있어요?
2: 아 저는 R&B 쪽으로 하고 있어요.
0: 지금 여기 옆에 지금 누가 계신지 알고 계시죠?
2: 제가 지금 라디오를 안 보고 있어서.
1: 네.
2: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1: 오 괜찮아요. 근데 그
0: 김조한입니다. 김조한.
1: 이 노래 그 어땠어요? 그 좀. 사실 R&B면 이 노래를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 네. 근데
0: 네.
2: 이 노래 듣고
1: 어땠어요?
2: 약간 리듬감이 있는 곡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R&B지만 이런 결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되게 새롭게 카피하고 불렀습니다.
0: 오.
1: 잘할 것 같아요.
0: 와. 이런 거 우리 한이 형 진짜 잘 알거든요. 노래하는 목소리 그냥 말하는 목소리만 듣고 아 이분 노래 잘 부를 거다라고.
1: 제가 이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2: 네.
1: 근데 그 R&B를 또 이제 노래하고 또 작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September란 노래를 정말 이제 연습하면서 되게 좋았을 거예요.

0: 네.
1: 그냥 제가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2: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은미님, are you ready?
0: Are you ready?
2: All right.
3: Get it.
2: 들어볼게요.

0: 잘한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혹시 저 제가 네. 의미님 들으면서 이분 목소리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네. 로제의 목소리도 좀 들리지 않아요?
1: 오.
0: 좀 의미님 뭐 그런 말 뭐 들어본 적 없습니까?
1: 네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나 네. 블랙핑 로제의 목소리랑 너무 닮았어. 너무 비슷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형 어땠어요?
2: 예감이 맞았어요.
0: 와 근데 진짜 R&B다 의미님.
2: 그냥 그 이 네. 노래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신 것 같고 그냥 아쉬운 거는 딱 이 올라갔을 때 그 네. 목소리가 이제 전화기에 다 못 남았어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부스타 분들이 뭐 두두님이 음이 자꾸 도망가요 예. 하는데 근데 이 그쵸 음이님이 잘못한 거 아니고요. 네, 네 이게 네. 폰 자체가 이게 뭐 이게 뭐지 그 피치가 너무 올라가는 순간 이제 안 들리는 그 피치가 있거든요. 네,
2: 오, 정말 아쉬워요. 그냥 아니 네. 너무 잘해서 더 네. 듣고 싶고 그냥 느낌을 완전히 살려놨어요.
0: 이야 지금 와. 방금 R&B 황제 김조한한테 이런 칭찬 받았습니다. 음이님 지금 기분 어때요?
1: 지금 너무 소복해요.
0: 와 근데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의미님. 자 감사하고요.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 우리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커밋하겠습니다.
2: 그리고요.
1: 네.
2: 좀 이따가요.
0: 뭐 고민한다 한이 형이.
2: 좀 이따가 노래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0: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1: 예.
2: 네네.
0: 대한민국 R&B 황제 김조한이 우리 의미님한테 혹시 노래 더 부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당연히 네. 거절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1: 안 되죠.
0: 네, 그럼 나중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의미님, 오케이?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일단 시작 너무 좋았습니다.
2: 오.
0: 자, 그래서 부산에 일단 작곡가? 그 준비, 네 그, 가수 준비 그렇죠. 하고 가수. 있는.
2: 근데요, 네 느낌이 오잖아요.
0: 네 바로 옵니다.
2: 바로
0: 진짜
2: 와요.
0: 너무 놀랍다 형도. 네. 마음이님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네, 부산 남구에 사는 탱토맘입니다.
0: 탱토맘님, 반갑습니다. 네. 이게 네. 닉네임 너무 귀엽네요. 탱토맘. 네.
2: 맘.
0: 네. 자, 우리 R&B 황제 김조한이랑 인사 나누세요, 탱토맘님.
3: 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2: 오늘 부른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3: 네, 그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2: 한 번요?
3: 여러 번 들었는데, 항상 그 세팅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2: 오 네. 파리야 이 부분요.
3: 네네 맞아요. 네,
2: 연습하니까 어떠세요?
3: 생각보다 이 오빠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2: Do you remember?
3: 멤버 아니 그거 말고요.
2: 하하하.
3: 아 그 말고.
0: 어느 부분 말합니까, 탱토맘님?
3: 아니 왜? 21st부터 그거 러버부터 뭐 와일 이런 거 다

0: 빵빵이잖아요.
1: 바나나. 오케이. 바나나 원. 오케이. 이제 그 그 따라래 원, 투,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0: 어, 네, 예. 네. 그게 더 어려웠어요.
1: 따라래 원, 투, 쓰리. 따라래 원.
0: 어, 맞아요. 예.
2: 아.
0: 따라라. 네.
1: 그거를요, 이렇게 네네.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
0: 손가락을요?
1: 투, 쓰리, 포.
3: 카운트.
1: 원, 네. 투, 쓰리.
0: 아, 손가락 카운트요?
1: 예, 카운트를 이렇게 하면 원, 투, 쓰리. Do you remember? 그러면 딱 아. 이게 맞아요.
0: 아, 네네네.
1: 가끔 저도 이제 무대 있을
0: 네.
1: 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0: 네, 맞아요.
1: One, two, do you remember?
3: 오,
1: 이 노래는 아,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뭐 가끔 연습이 덜 됐을 때 이제 무대에서 뭐 좀 그럴 때 뭐 다섯 번째에 들어가자, 여섯 번째에 들어가자 이럴 때도 있어요.
3: 어, 좋다. 완전 네. 베테랑 꿀팁. 가수의 노하우. 네, 완전 꿀팁이네요.
0: 감사합니다.
3: 나이스. 아, 희재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네. September 혹시 희재님도 이제 9월 됐으니까 아, 나는 9월달에 네.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한번 뭐 네. 그런 거 있습니까?
0: 아, 제가 그 여름에 제대로 바다를 못 놀았거든요.
3: 아.
0: 그래서 그 스탠드업 패들 보팅 있잖아요. 서서 하는 거.
3: 어, 맞아요. 광안리에 어. 하는 거.
0: 네네. 그거를 좀 사람 없는 9월에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3: 오.
0: 네.
3: 맞아요. 일단 바닷가는 이제 문 닫았지만, 그쵸. 스탠드 패러볼, 서프는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네. 맞아요.
3: 오,
0: 맞아요.
3: 재밌겠다. 네. 희진님 꼭, 네. 꼭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희진님이 부르는 네. September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0: Yeah, I'm ready.
4: Let's get it.

0: 너무 신났어요.
1: 아우, 아우, 너무... 제가 정말 춤추면서 했어요.
0: 네, 어 진짜 느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2: 오, 네. 박자도 너무 좋고요, 바람도 좋고요. 네, 네. 아, 완벽했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이게 희진이 부르면서 저희도 너무 그 네. 신남을 느꼈거든요.
1: 아, 네네.
0: 스튜디오에서.
2: 근데 그 아까 박자 들어갔을 때요, 그거 혹시 네.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셨어요?
1: 아, 소, 예, 약간 딱딱딱 하면서 옆에 딱딱 했어요.
2: 딱 맞게 들어갔네요.
0: 진짜.
1: 아우, 감사합니다.
0: 박자 하나도 놓친 것도 없습니다.
2: 4, 5, 6, 7, 2, 1 딱 되죠.
0: 네. 아, 근데 우리 청자분들도 와, 음색이 엄청 맑으시다라고 네. 이렇게 칭찬도
1: 아,
0: 들었고요.
1: 정말요?
0: 에너지도 아우. 넘치시다고 하네요. 우리 희재님.
1: 감사합니다.
0: 아, 죄송해요. 우리 탱통맘님.
1: 네.
0: 네. 네. 태토남 아니고요. 우리 부사분들 아. 듣고 태토남이라고 탱토맘. 탱토맘.
1: 아, 태토남이라 할게요, 그러면.
0: 아, 그래요?
2: 탱통 씨.
0: 네. 일단 그거는 뭐 네. 우리 뭐 어머님의 초이스고요.
1: 네, 네, 네.
2: 아, 근데 이 노래 정말 나왔을 때 이렇게 부르시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0: 맞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즐거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탱토맘님 일단 너무 잘 들었고 잠시 대기해 네.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네.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1: 네.
0: 네.
2: 오늘 와. 각자의 네. 매력이 다 있었어요.
0: 진짜. 너무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신나는 곡이 너무 좋은 곡인데 이 두 도전자들의 완전 다른 목소리였잖아요.
2: 그리고
0: 두 분 다.
2: 일단 기분 좋아지는 느낌?
0: 네. 맞아요. 네,
2: 그렇죠.
0: Both contestants actually. 네. 네 우리 그렇죠. 뭐지? 우리 음이님이랑 우리 탱초맘님 너무너무 잘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합니다.

0: 하거든요. But we're only going to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시작!
1: 10, 9, 8, 7, 6, 5, 4, 3, 2, 1.
0: All right, 투표 시간 끝. Do not send them anymore. Wow. They will not count.
2: 누가 됐을까요?
0: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다. 네. So as we count the votes that have come in, 우리 문자 몇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쵸? 우리 의미님이 이렇게 그 falsetto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코멘트가 몇 개 왔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 마우미님이 뭐 못 불렀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라고 아니고요. 그 폰 자체가 그냥 다 그렇죠 원래.
2: 그 목소리 자체가 가끔 이렇게 가까이 되면, 예를 들면 소리 약간 이제 크게 들어가면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소리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의 가수예요. 이 노래 부르는 그 톤도 그렇고요. 네. 그 라인 자체가요. 여유가 있어요. 그냥 그 하나하나의 가사 뱉는 그 자체가요. 네. 이제 그 리듬도 그렇고 그루브도 있고요.
0: 네.
2: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 아니고 정말 네. 노래 연습하는 분이에요.
0: 아, 그쵸, 그쵸.
2: 가수 준비하는 사람 분명할 거예요.
0: 우리 엘리아나님은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낭만 있네요. 목소리 좋으세요. 라고도 이렇게 문자 왔고요. 네. 우리 버스에서 올스타 듣고 계시는 우리 엘리아님 혹시 계속 듣고 계시면요. 옆에 혹시 계시는 분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우리 혹시 광고 부탁드려요.
2: 예, 예.
0: 홍보 부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버스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부산용 방송 올스타 잉글리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부탁할게요. 엘리아나님
2: 깍 웃으세요. 우와! 와 진짜 재밌다.
0: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2: 와, 예, 방송 진짜
0: 엘리아나님 진짜 한번 부탁할게요. One time, please.
2: 올스타 잉글리시 진짜 재밌다. BFM.
0: 우리도 절대로 못할 못하게 다른 사람을 다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의 위너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궁금했죠? 형 너무 궁금했죠?
2: 뭐 저희들이 뭐 직접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에요.
0: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1번 마음이님이었습니다. 음이님.
3: 네.
0: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느낌 어때요 지금?
3: 아직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행복하죠. 네.
2: 이제 곧 자작곡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요.
0: 네.
2: 지금 그 가수 준비하고 계시죠?
3: 네.
2: 그러니까요.
0: 진짜
2: 이게 나오거든요.
0: 가수처럼 들렸습니다. 저희한테.
2: 이 정도 노래하면 네.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2: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지
3: 이제
0: 이게. 네. 일단 아까 우리 김조한 우리 가수가 네 부탁했던 우미님한테 부탁했던 혹시 뭐 노래 그냥 짧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네. 그냥 제일 편안한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요?
3: 네, 네.
0: 강조 부탁입니다.
3: 네, 할 수 있어도 무조건 해야죠.
0: 네, 좋아요. 자, 혹시 은미님 준비됐으면 하면 됩니다.
3: 그냥 바로 부를까요?
0: 네.

0: 감사합니다.
1: 어! 딱 제일 중요한 I can't, I can't. 어, 나 그 부분 듣고 싶었는데 아, 딱 근데 여기까지 참을게요, 참을게요. 와, 우민님, 저 시사 좋아하는 거 알고 그 노래 불렀습니까? 아, 저를 위해 뭐, 저 위 아니고 김조한 위.

0: 저우의 노래 불렀어야 된 건데 저우의도 불렀나요?
1: 아니, 딱 아니 너무 좋았고요. 네. 딱 느낌이 민수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0: 맞아요. 네. 저 일단 아 근데 맞아.
1: 민수가 좋아하거든요.
0: 아 근데 아까 뭐 로제 말도 했는데 진짜 시즌 목소리도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일단 은민님 오늘의 이노자 위너 돼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저희가. 네. Congratulations to you.
1: 10만 원 이제 상품권 이제 타셨는데요. 그걸로 네. 뭐 할 계획 있으세요?
2: 아마 엄마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0: 마음도 따뜻하고.
1: 아이,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0: 마음이님이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네.
1: 좋아요.
0: 죄송해요. 네, 재미없네. 자, 은민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이번 연도에 입시 보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이야.
1: 좋아요.
0: 나중에 좋아요. 입시 볼 때 저 네. 김주환 앞에서도 노래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인터뷰 때.
2: 아니에요. 네.
1: 거기 이제 그 노래로 이제 그 네. 음대 뭐지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2: 네네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우리 한영의 응원 한마디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그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각자 곡 분명히 충분히 이 정도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면 사실 그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곡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약간 조금만 들어도 아는데요. 벌써 노래 네. 잘할 줄 알았었거든요.
0: Yeah.
1: 그래서 근데 또 그래서 더 듣고 싶었던 건데요.
2: 네.
1: 앞으로 더 파이팅 하시고요. Yeah. 그 대학교 꼭 잘 붙으시고요.
2: 네네.
1: 좋은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의민님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앞으로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오케이?
2: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탱통맘님. 나도 계속 탱통맘님이랑 잠깐 커넥트 할게요. 여보세요?
3: 네.
0: 탱통맘님. 아쉽게 네. 오늘 윈을 못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네. 너무 신나게 너무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진짜 너무 신나게 느낄 정도 너무 잘 불렀거든요. 탱통맘님이.
1: 네. 아, 너무 좋았어요.
0: 네.
1: 그냥
0: 네.
1: 아까 약간 프로님하고 붙어가지고요.
3: 아, 하필 제가 R&B 하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좀 아쉽네요.
1: 예, 좀 너무 너무 심한 프로님하고 붙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3: 다음에는 조금 어떻게 좀
1: 맞습니다.
3: 쉽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1: 아니요, 맞습니다.
0: 이 마인드 너무 좋아. 네.
1: 재도전이 가능하거든요.
0: 네, 오늘 윈 못했으면 네. 재도전 가능해요.
1: 네.
0: 이 맑은 목소리 다른 날에 그냥 앞에 네. 선수랑 그냥 안 붙었으면 진짜 제가 볼 때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 목소리거든요.
1: 네. 오늘 너무
3: For sure?
0: 예. For sure.
1: 오늘
0: I guarantee.
1: 오늘 너무 선수였고요.
0: 네.
1: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네. 아니면 피자.
3: 아.
0: 둘 중에 하나만요. 네. 둘 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
1: 예, 고르세요.
3: 혹시 브랜드를 알 수 있을까요?
0: 브랜드까지는 네. 말을 못 합니다. 저희.
3: 아, 말 못 하는 거.
0: 그래도 맛있어. 올스타 잉글리시는 맛 없는 거 절대로 안 보냅니다.
3: 예. 나름대로 그러면 예. 치킨 하겠습니다.
0: 네. 근데 혹시 의미님, 네. 우리 탱토맘님 너무 브랜드 걱정하면 우리 나중에 작가님이랑 커넥트 할 때 그때 물어보면 됩니다.
1: 네. 네.
0: 아마 작가님이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3: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탱토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아,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참 되게 즐거운 떨림이어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0: 아, 이노잡 준비한다고요? 준비하는
3: 네네.
0: 기간.
3: 오.
1: 네. 이제 재도전 하실 때도 그 또 이제 즐거운 그 떨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3: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thank you so so much, 탱토맘님.
3: 네, thank you very much.
0: 네,
1: 감사합니다.
0: 역시 너무 이게 너무 밝은 bright mind 너 너무 좋아. 자 오늘의 이 노잡 네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 이 노잡은 없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1: 다음 주는 뭐 좀 특별합니다.
0: 왜냐하면 as we mentioned,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taking place next week, Wednesday, September 9th at 6 p.m. here at the brand new studio. We'll be welcoming some of you, a lucky couple of our listeners, to be here in the studio to listen to 순순히, Busan's very own trio, 순순히 live, as well as R&B 황제 김조한.
1: Studio 공개 live.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오늘도 준비 운동까지 다 했으면 물로 풍덩 뛰어들어 봅니다. 쉬쉬. 저기 새로 오신 분 성함이
3: me? Hello. Nice to meet you. I'm Daniel.
2: 아하,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저도 일단 영어를 잘 못해서 Korean speaking, okay?
3: No problem. I can understand Korean.
2: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발차기부터 갑니다. 스타트. 1 2 1 2 1 2 3 4. 에헤이, 거기 대니엘 씨, 이래 발을 요래 요래 차지 말고 이래 이래 차입니다. 실시.
3: Like this. 참방 참방.
2: 에헤이, 발을 그래 사람 차듯이 차면 안 되고요. 자 요래 탁 꺾어 가지고 1 2 1 2.
3: Okay, let me try that. 1 2 1 2.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숨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음파 음파.
3: Oh, okay, like this. 음파 음파.
2: 에헤이, 대니얼 씨, 이래 겁이 많아가 우째 수영을 배웁니까? 자 잘 봅니다. 음파 음파.
3: Okay. Let me try it again. 음파 음파.
2: 에헤이, 진짜 와이랍니까? 혹시 목이 마릅니까? 물을 한 번에 1리터씩 마시뿐 우자입니까? 수영을 의사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 거예요? 요래 쉬운 거를.
3: Oh, I'm so sorry. I recently moved and I changed jobs, so I've been pretty preoccupied. So I can't really concentrate today.
2: Okay, 뭐 바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 해봅니다. 알았지요? 자 갑니다. 음파 음파 음프로파 파파. 오늘 배워볼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3: I've been preoccupied.
2: I've been preoccupied.
3: Preoccupied는 어떤 생각, 걱정, 일 등이 머릿속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을 말할 때는 preoccupied를 사용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I've been preoccupied.
3: I've been preoccupie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1: 첨벙 첨벙.
5: 아,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시작하기 전에요. 네. 우리 그 피디님께서 제보를 안 해주셨는데요. 네. 머리 스타일 김정은 같아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분께서 잘못한 겁니다.
1: 그분이 누군데요?
0: 김정은.
1: 아, 네.

0: 왜 하필 많고 많은 헤어스타일 중에 그거를 선택하셨죠? 네, 장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울프컷도 가능하고 울프컷 한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네,
1: 이 아니 우리 스티브란다 우리 여정한테 울프컷 한번 보고 싶네요.
0: 아 저는 네,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1: 네. 근데 아마 우리 여정이 할 수 있을 뭐지 그 전보다 제가 아마 가능할 거거든요.
0: 어, 그니까요.
1: 여러분 저 울프컷 한번 해볼까요?
0: 어, 저는 찬성이. 피디는 집이 눈을 피하시는.
1: 어차피 피디한 눈 마주칠 필요는 없습니다.
0: 없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적인 뭐가 또 있죠?
1: 네, 아 왜냐면
0: 아 맞아요.
1: 오늘 방송 우리 특히 우리 너튜브로 네, 시청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0: 네네. 네.
1: 일단 뭐 오늘 너튜브 화면에 뭐 이게 희한한 뭐 장면이나 아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 올라왔다. 아까 우리 부스타분 한 명이 내가 잘못 누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화면 맞았거든요. 오늘 우리 부장님이 우리 올스타 시간에 나 이거 카메라 세팅 한번 더 연습해보자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올스타 잉글리시 일단 너튜브 방송은 네 카메라 연습 시간이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렇게 됐습니다.
0: 중간에 조명이 꺼질 때도 있어요.
1: 네. 네.
0: 그 여러 가지 변수가. 근데 여기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또 네, 넘어갈게요.
1: 시간 없어요.
0: 네네. 이제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1등은 낙지연이 님입니다.
1: 진짜요?
0: 3일 연속 월화수.
1: 우와.
0: 와, 목금까지 이제 석권 하시면은 고 이관왕 이제 이관왕.
1: 근데 금요일까지 또 계속 1등 하면
0: 네네네.
1: 뭐지 이제 우리 올스타 우리 BFM 예산에 있는 선물 아니고 요정이 자기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0: 내일 라이브 없어요. 네. 내일 라이브 꺼버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낙지연이님 1등 하셨고 네. 날지님이 2등. 오 날지님 요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베느님이 3등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엘리아나님이랑 해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요즘 진짜 꾸준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역시 나랑 저랑 이렇게 1일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다시 이렇게 오네요.
0: 근데 1일만 하실 건가요?
1: 아 아니
0: 혹시
1: 아니죠.
0: 그 기념일로
1: 네
0: 10일 뭐 100일
1: 맞네요 일단 여러분 저는 제가 챙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기세요.
0: 아
1: 민수 씨 오늘 저랑 100일입니다. 뭐 저랑 오늘 6개월 됐어요. 저랑 오늘 1주년입니다.
0: 1주년입니다.
1: 네 Let me know. 오케이.
0: 그 민수 영어로도 좀 네, 영어로도 좀 해달라고. 네.
1: Please.
0: 네네네.
1: Thank you.
0: 그리고 이제 낙지연이님께서 그 CD 얘기했었잖아요.
1: 뭐라고?
0: CD 1부 때.
1: 아 CD.
0: CD를 굽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1: 네.
0: 낙지연이님께서 저 CD 굉장히 많아요. 성악을 오래 했어서 클래식을 좋아해서 서울까지도 CD를 가지러 간 적이 있다.
1: 와우.
0: 네. 그리고 요즘에도 매장에 종종 가신다고 하고요. 다은님께서는요. 저 초등학생 저학년 때까지 CD로 노래나 영상 받고 했던 것 같은데
1: 네.
0: 고학년 때부터는 이것도 혹시 요즘 세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MP3.
1: MP3.
0: 네, MP3를 네. 썼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1: 네,
0: 네.
1: Can I give a quiz question to you?
0: Okay.
1: CD 무슨 약자인지 압니까?
0: 뭐예요?
1: 진짜 몰라요?
0: 네.
1: CD.
0: What is it?
1: 혹시 우리 부사분들
0: 네.
1: CD 이 약자 이 뜻을 먼저 아십니까?
0: CD
1: 검색하면 재미없죠.
0: 저는 얘기 안 할게요.
1: 네, 제가 딱 10초를 드리겠습니다.
0: CD
1: 계속 오늘 계속 CD라고 했는데 CD 이게 약자 그 의미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0: 근데 전 찾아봤는데 네. 두 가지가 나오네요.
1: 왜 두 가지 나와요? 네,
0: 먼저 민수 씨께서 답변을
1: 일단 제가 말하는 CD 동그란 거 음악 틀거나 이렇게 DVD도 이런 사이즈 정도잖아요.
0: 네네네.
1: 네, CD 일단 정답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네, 여러분들 저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You're waiting for me to tell you the answer.
0: 네네네.
1: Right? Alright, I'll tell you. CD stands for compact disc.
0: 맞아요.
1: Compact disc.
0: 근데 거기서 CD ROM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 CD ROM.
0: 그 뭔지 있죠? 아세요?
1: Compact disc ROM.
0: 그 ROM 뒤에가 혹시
1: ROM도 약자예요?
0: 네, ROM도 약자.
1: 저는 ROM 그냥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0: ROM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1: 네.
0: 저도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Read only memory.
1: Read only memory. Yes.
0: 네.
1: 알고 있었어요. I was testing.
0: 민수 씨가 모른 척하는 겁니다.
1: That's 네. right. Compact disc.
0: Compact disc. 요즘은 굉장히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문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0: dare you?
1: 네, 아, 지수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오늘 네. 시간이 좀 있네요.
1: 오늘은 뭐 좀 넉넉하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2: 말 더 할 걸.
1: 네네네.
2: Please, what's today's topic?
1: 요즘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 부장님께서도요. 요즘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는 게 많다. 그럼 그 전에 없었던 건가요?
2: To you?
1: 아니요, 아니요. 주제가 네. 요즘 굉장히 상식적인 걸 많이 갖고 와서
2: so she,
1: 배우는 게 있다.
2: She complimented you.
1: 네네네.
2: 네. 근데 자신의 컴플리멘트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토픽 다 우리 부장님이 다 오케이를 드리는 거잖아요.
1: 근데요,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거절당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2: 네. 아, 부장님. 우리 올스타 좀 챙겨 주세요.
1: 네. 펀 팩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은 캐나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2: 오케이.
1: 가 보셨어요?
2: 한번 가봤어요.
1: 아, 한 번이요?
2: 네.
1: 바로 이제 미국이랑 붙어 있으니까.
2: 그렇죠.
1: 네.
2: 그때 한번 가족들이랑 음흠. 거기 밤프.
1: 밤프.
2: 밴프. 밤프. 밴프. 밤프에 거기 이제 스키 리조트 그런 곳이거든요.
1: 네네네.
2: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데 가서도 한국 음식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솥 비빔밥이랑 불고기 먹었습니다.
1: 그게 십몇 년 전인가요?
2: 십몇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때였어요.
1: 아, 그럼 5년 전이네.
2: 아, 맞네. 5년 전.
1: 5년 전이네.
2: 네.
1: 네, 자, 오늘은 뭐냐면 why is playing too many foreign songs on Canadian radio illegal 입니다.
2: Foreign songs basically so non-Canadian songs or songs by non-Canadian artists.
1: That's right. 이제 캐나다 라디오에서 해외 팝송만 신나게 틀었다가는요.
2: 네.
1: 방송국이 법적 처벌과 함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이게 왜인 것 같아요?
2: 그런 느낌이겠죠.
1: 뭐죠?
2: 뭐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에도 다른 방송, 다른 쇼대에서 이름만 나오면 저 막 부글부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1: 그것도 있지만
2: 네.
1: 하나만 더. 더 있을까요? 네. 미수 씨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2: 네.
1: 네.
2: 혹시 뭐 세금 문제입니까?
1: 아,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예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2: 네.
1: 아실 수도 있겠지만 The answer is known as the Canadian content. 이게 CanCon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2: 네.
1: Rule, this law legally enforces that at least 35% of radio music must be created by Canadian artists to prevent Canadian identity from being swallowed by US pop culture.
2: Oh, wow.
1: 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게 MAPL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2: 네.
1: 이게 뭐냐면 to qualify as Canadian content, 이게 캐나다인이라고 해서 가수가 캐나다인이라고 해서 캐나다 음악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2: 그래요?
1: 왜냐하면 to qualify as Canadian content, a song must satisfy at least two of the four conditions in the MAPL system, which is music, artist, performance, and lyrics. 그래서 MAPL 중에서
2: 네.
1: 두 개가 그 인정이 돼야 된대요.
2: 네.
1: 네. 그래서 이게 Justin Bieber, Drake,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2: 네. Shania Twain. 좀 옛날 가수인데.
1: 몇 년 되죠?
2: 몰라요?
1: 네.
2: 저도 몰라요.
1: 미안합니다.
2: 네.
1: 이런 세계적인 탑스타의 곡이라도 미국 프로듀서와 제작진이 대거 참여를 하면요. 이걸 외국 곡으로 분류를 한대요.
2: Really?
1: 네.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2: 네.
1: 그 두 번째는 뭐냐면 sharing a border and language with the US, Canada faces an overwhelming influx of massive American media.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35에서 40%를 강제를 시킨대요. 법적으로 자국 음악 방송을 그래서 신인 아티스트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2: 부장님 혹시 뭐 캐나다 가요? 혹시 캐나다에 있는 혹시 라디오 방송국으로 혹시 이직합니까?
1: 아, 피디님 보내주세요.
2: 네. 아니 피디님 부장님이 너무 이거 궁금한 이게 토픽인 것 같아서.
1: 아니, 왜냐면요 오늘 네. 제가 그 보내드렸거든요.
2: 네.
1: 오늘 오늘의 아지즈소입니다 하고 이제 매일 오전에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2: 네.
1: 오늘 피디님께서 이거 팩트 맞아요? 더블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2: 팩트 꼭 해야죠. 네.
1: 근데 제가 이거 그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2: 네.
1: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2: 네,
1: 직접 확인한 겁니다.
2: 네, 여러분. 네네.

0: True.
1: True.
0: 팩트입니다.
1: It's fact.
0: 네. 네. 자, 오늘의 Did you know? Why is playing too many foreign songs on Canadian radio illegal?
1: Mm-hmm.
0: That's why.
1: That's right.
0: 자, 오늘 또 했습니다.
1: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네, 여러분, welcome back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Joining us, 우리 과장님, HK 과장님 왔습니다.
5: 아, 반갑습니다.
0: 아니요, 뭐 인턴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나 뭐 주나? 어, 과장님이네? 네, 근데 우리 유설님, 에? 물놀이 하러 왔나요? 물놀이 하다 왔나요?
5: 아, 우리 또 토리님도 그렇고요. 네. 우리 두둥님 다 제 옷에 대해 말씀 주시네요.
0: 틀림없이 데이오프라고 하네요. 우리 과장님이 의상 보고. 네.
5: 맞습니다.
0: 잘 쉬고 왔어요?
5: Yeah, I took the day off.
0: 네.
5: But the important thing is 네. not for my leisure.
0: Oh.
5: Because of, you know, I had reserve force training.
0: 아.
5: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죠.
0: Reserve training, 맞죠.
5: Yeah, reserve training.
0: 네.
5: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우리 소리님도 동네 마실 오셨는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5: 동네 마실 오셨는가?
0: 네.
5: 그 빵 터졌어요. 아, 두둥님 방금까지 소파에서 들어누운 듯한
0: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렇게 딱 집에서
5: 유저님 휴가가 몇 개인가요? 한데 휴가가 아니고요. 예비군 훈련. 쉬다 온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예. 사람들이 오해 안 하죠. 근데 저도 훈련. 보기에 딱 이렇게 집에서 소파 이렇게 앉다가 아 오늘 뭐 보지? 아 맞다 올스타라고 하고 막 엄청 급하게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5: 아 우리 또 유저님 아직 예비군 가실 나이인가요?
0: 네. 부럽습니다. 진짜. 저는 아, 끝난 지 좀 됐거든요.
5: 어, 군대 얘기만 해도 두둥님 언젠간 온다 민방위. 예 고맙습니다.
0: 네. These days I guess you know you have, for people like me I guess you have to be thankful that they still call you. 뭐 와야 되죠 와야죠라고
5: 아,
0: 올 때 아 그래도 좀 그래도 아직 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5: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요것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5: 아 이거 아닌데 좀 you know joining us English 네. always boosts my mood.
0: Of course.
5: Yeah.
0: 네. How was it? How have you been so far?
5: 이것도 너무 반복이긴 한데. Nowadays, I'm still swamped at work.
0: 네.
5: And also, reserve training itself was quite tough.
0: 아, 맞아, 이 더운 날씨에.
5: 네,
0: in this weather,
5: 더워가지고.
0: you did it inside, right? 안에서 했죠? 실내에서 했죠?
5: Sailless.
0: Yeah. 아주 시원한 곳에서
5: 네, 네.
0: 아주 힘든 트레이닝을 그래도 네, 네. HK 과장님이 나라를 지킨다고 네 이렇게 하고 일단 방송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또 단골 고객 김미숙님 또 반갑고요.
0: 네 반갑습니다.
5: 우리 유리엘 김 589님 부스트
0: 네
5: 부스트 말 하고 끝인가요?
0: My mood.
5: 예.
0: 이렇게 원하시죠. 좋아요. So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updates from Busan City events, programs, policies, and much more always brought to you by 우리 과장님. Shall we get to today's 민원?
5: Ah, sure.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아 여기 국밥집 줄 너무 길다 그치야?
6: 어 여보 say less where's the end of the line 대체 줄 끝이 어디야 아 저 뒤에 시작하나 봐 the line starts back there 여보
5: 그러게 우리 저기 버스 타고 오면서 좀 늦었나 봐 그치 근데 있잖아 요새 버스에서는 현금 내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6: 아 더 현금 없는 버스 한다고 들은 것 같아 it rings a bell 아 그나저나 여보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입맛도 도는데 좀 강력한 걸 먹었으면 좋겠어 여보 time for the big guns
5: 아 좀 강력한 거 뭘 먹고 싶어
6: 아 가을하면 전어잖아 여보 I'm craving

0: 풀 전어. 전어 is my go-to food. 여보, 가을에 전어 먹으면 힘나서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The world is your oyster, 여보.
1: 전어도 아는가 보네. 아 그래, 그러면 저기 전어도 먹고 가을인데 어디 놀러도 좀 갈까?
0: 아, 아 우리 오빠 we click. That's my jam. 아 알잖아, my rule of thumb is BFM. 그래서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앞에 빨리 보자.
1: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을 맞아 열대야를 무더운 여름을 맞아 아 우리 저 전어 그리고 저기 요금 없는 버스 등이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0: 과장님
1: 죄송합니다.
0: 우리 방송에도 조금 관심 조금 가져줍시다.
1: 지난주 거를 여기를 안 바꿨네요.
0: 네. 네네. 자, 딱 카피 페이스트 걸렸습니다.
1: 예. 네. 아유, 제가 어제 저기 민주쌤 건 열심히 봤거든요.
0: 네.
1: 그 우리 줄 기다리는 거.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썼는데 아
0: 근데
1: 놓쳤네.
0: 다른 게스트의 방송을 챙기는 것보다 이거 과장님도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여기
1: 아,
0: 지금
1: 네. 아 그렇죠 예.
0: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 커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1: 아 오늘 좀 다양해. 우리 저기 버스 얘기도 있고요.
0: 맞아요. 전어 얘기도 나왔고.
1: 아, 전어 제가 오늘 특히 좋아하는 거 전어.
0: 그렇죠.
1: 전어도 네. 있고 또 놀러 갈 곳도 있고.
0: 가을 뭐 그 네. 날들이 얘기도 나왔고요. 좋아요. So what's first?
1: 아 first 가기 우리 좀 댓글이 또 많거든요. 좀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빌리 리소님.
0: 네.
1: 아 부산 영어 방송 올스타 그간 듣다가 라이브 처음 봤는데 좋네요.
0: 어 우리 빌리 오소님. 아 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 처음인데 제일 재밌는 코너에 오셨네요.
0: 저랑 1위 네. 됐습니다. 빌리 오스.
1: 아 우리 또 수분이언 닥터 수님 어제 표현 많이 나오네요. 민수님은 그만 좀 먹지.
0: 네?
1: 그만 좀 먹으래요.
0: 뭐를 먹어요?
1: 먹는 거 계속 나오니까.
0: 저는 그렇겠죠. 사실 전어가 네. 뭐죠? What is 전어?
1: 전어가 저 물고기죠.
0: 그렇죠.
1: 구우면 맛있는.
0: 전어 is seasonal 예. fish, right?
1: 예, 맞습니다.
0: 근데 아 먹어본 적 없어요, 저.
1: 아 그래요?
0: 네.
1: 그 뒤에 나오고요. 우리 또 아 두둥님 예비군이니까 용서. 아, 이 빌리 소니 좀 이상하시네요. 민수 씨 라디오에서 계속 들었는데 목소리가 항상 좋았습니다.
0: 아이고 빌리 어서님, 아 이런 칭찬, 아 이게 너튜브로 들으니까.
1: 근데 네. 딱 목소리 얘기만 있네요.
0: 네.
1: 예.
0: 빨리 얼굴 얘기해서도 빨리 코멘트
1: 예,
0: 해주세요.
1: 목소리만 얘기만 있고요. 네. 두둥님, 와 전어 몰라요? 가을 전어.
0: 네. 아, 가을 전어 몰라요. 아, 저는 회를 잘 안 먹거든요. 아, 우리 집이.
1: 유레킴 오팔구님, 전어 is very good.
0: 아, I believe you.
1: 네.
0: 네.
1: 디에너, 전어.
0: Gizzard? 기저드는 똥집 아니에요?
1: 아 맞아, 기저드 쉐드인가? 뒤에 나옵니다.
0: That doesn't sound delicious.
1: Yeah.
0: Anyways, 우리 전어 말하기 전에 또 다른 거 있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그렇죠?
1: First one is about books.
0: Books.
1: 첫 번째 건 좀 책에 대한 걸 준비했거든요.
0: Next, pass.
1: 아니 이거 중요한 건데. You know, many people said autumn.
0: 네.
1: Autumn is the perfect season for reading books.
0: So they say.
1: Yeah, many people said this Busan City will open many events in September to celebrate so-called Reading Month. 그러니까 우리가 9월에 독서의 달이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많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0: Okay, so the month of reading, Reading Month, that sounds 네. nice. Tell us more in detail.
1: In Busan, there are you know more than 50 public libraries.
0: Mm-hmm.
1: 공공 도서관이 50개가 넘는데요.
0: 생각보다 많네요.
1: 57개가 있거든요.
0: Wow.
1: 이제 because of the time limit.
0: That's like 2 to 3 per district.
1: 아 맞습니다.
0: 네.
1: Because of the time limit, today let me focus on two most famous and popular libraries.
0: Okay.
1: First one is Busan City Hall Open Library. 부산시청 열린 도서관입니다.
0: Two of the most popular, right?
1: 아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0: 이런 뭐뭐 네. 뭐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1: 네네네. 부산시청 제일
0: 많이 책 들어갑니다.
1: 아
0: two of the most popular라고 했습니다.
1: 아, 제 마음속에 좀 바꿀게요. 예예. 예. You know, this Saturday,
0: 네.
1: 2 p.m., there will be music concert with children's picture book.
0: Oh, okay.
1: 이제 우리 그림책과 함께하는 뮤직 콘서트가 있고요.
0: 네.
1: And also next Saturday, 4 p.m., there will be concert about 흥부와 놀부.
0: Oh.
1: 흥부와 놀부 아세요?
0: 흥부, 그거 노래 알거나? 흥부와 흥부 아니에요?
1: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고요.
0: 네.
1: And also two Saturdays from now, September 19th to 30 p.m., there will be Book talk with famous author 서현. 아 가수 아니고요. 책 작가님 서현님 유명한 분이 있어요.
0: 죄송해요. 저도 가수만.
1: 아니. We're going to have book talk with you know famous author 서현 네. about mm-hmm. picture books. Except this there will be many other cultural events, hands-on activities, exhibition and events.
0: So that's taking place at 과장님's favorite

0: library, the city hall library.
1: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adding to that, in Busan library, 부산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2: 부산 도서관은 들어봤죠.
1: Yeah, it is in 사상구 네. district. You can also enjoy many events like special lectures, like AI and books, and also you can learn sign languages. 수어.
2: 아 네.
1: Sign language도 배울 수 있고요. And also there are many hands-on activities like making goods, writing your own essay, and talk concert with authors, etc.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0: 맞습니다. And 여러분, as September is the month of reading, 저는 뭐 잘 읽진 않는데요. I heard libraries are some of the coolest places to be in. 진짜 시원하거든요. 도서관도.
1: 시원하긴 합니다. 네. 예, 예, 예.
0: So why not on a hot day visit a library, pick 맞습니다. up a good book, okay?
1: 네. 우리 댓글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네. 대부분이 우리 책보다 전어 얘기가 많네요.
0: 우리 부산분들 맨날 그래요. 네. 음식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여기 방송이 집중 안 하고 자기 맛집 맛집 쉐어링만 하고 그랬거든요.
1: 아, 우리 또 요분 댓글을 읽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현철 님. 네.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가을에 더 고소하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0: 일단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아, 또 유리의 김 오팔구 님 가을이여 어서 와라. 아, 두둥 님 민수 도서관 근처도 안 가실 것 같은데.
0: 도서관 일단 한번 가 볼게요.
1: 네. 아, 우리 요 나오네요. 요. 요.
0: 뭔데요?
1: 저 포스터. 아, 제가 갖고 온 건데 좀 작네요. 죄송합니다.
0: 잘 보이거든요. 네.
1: 저기 우리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거 있어요. 부산 도서관.
0: 부장님 줌인 안 해도 돼요. 네, 네. 잘 보입니다.
1: 아, 예. 잘 안 보이네요. 네.
0: 자, 감사합니다. What's next?
1: 아, second one is about bus.
0: 아, 그 아까 우리 그 민원에 들어왔던 버스.
1: 네, 맞습니다. Busan City will begin a pilot program for cashless buses on some city bus routes starting in October. 10월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The program will cover 542 buses across 35 routes. 그러니까 35개 노선에 542개 버스에서 네. 이제 현금 없는 버스를 하는데 and passengers will pay their fares using transportation cards or mobile payment methods.
0: Okay, so 542 buses 맞습니다. Along 35 routes. That's quite a lot.
1: 맞습니다. It's approximately 20% of total buses in Busan.
0: Wow.
1: The reason why Busan City picked these, you know, routes, 35 routes, is include 24 bus routes, which recorded the lowest usage of cash. 이제 현금 사용률이 좀 낮은 24개 노선하고요. And also 11 express bus routes.
0: Yeah, why not, right? Because a lot of people are not using cash anyway. So, yeah. And it's true that the usage of cash on buses much lower than before. Right? 다 카드로 하잖아요.
1: 아, 저기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죠?
0: 네,
1: 나오네요.
0: 나왔습니다.
1: 저기 저것도 좀 작은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0: 잘 보입니다.
1: 예,
0: 걱정
1: 잘
0: 마세요.
1: 보이죠? 네. That's the reason why, you know, Busan City implement this program because nowadays just only a few people use cash in bus. This one aimed at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program, the city will consider whether to expand the cashless bus system. Adding to that,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social workers like elderly people, city will allow passengers to pay their fee via bank transfer.
0: Okay.
1: 이제 계좌이체로도 우리 노약자분께는 내실 수 있도록 합니다.
0: 네.
1: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0: Thank you so much for that. 네. What's next, 과장님?
1: 아, 또 넥스가 댓글이 또 많네요.
0: 댓글 피하려고 했는데.
1: 아, 두둥님, 챗 GPT한테 좀 크게 짜달라 하시소.
0: 과장님, 문자 다 안 읽어도 돼요.
1: 아, 전 다 읽어드립니다. 아, 유저님. 네, 아 뭐죠? 네, 반갑습니다.
0: 이런 거, it's not for us. They're chatting with one another online.
1: 여러분끼리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0: 네.
1: 아 유저님, 어르신들이 계좌이체로 가능하실까요?
0: 어 근데 요즘 이제 계좌이체도 네네. 대부분 일단 저희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1: 또
0: 생각합니다.
1: 우리 또 기사님이 좀 도와드릴 거예요.
0: 어, 네. 네네. 도움 드리겠죠.
1: 네, 좋습니다.
0: What's next?
1: Next one is about movies.
0: Music to my ears.
1: 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0: 네.
1: The 5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0: Okay.
1: In Busan. 제5회 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인데요. This one will take place this Thursday through next Monday at Busan Cinema Center.
0: Okay. So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So it's basically about our environment, right?
1: 아, 맞습니다. Say less. To publicize the severity of climate crisis, climate change, or global warming.
0: 네.
1: So from 2022, this festival has opened in every year. And this year with the theme of Earth and

0: us.
1: 네.
0: 이제 다시 지구라는 주제인데 there'll be many programs like movie festival, video contest,
1: sure.
0: poster contest, conference, exhibition, and hands-on activities, etc.
1: Nice. So not only screening of movies, but video and poster contests, talks and conferences, as well as an exhibition. Oh, lots to do, lots to see.
0: 맞습니다. Mm-hmm. Especially when it comes to movies, you can enjoy 58 movies from 29 countries.
1: 네.
0: And you can buy tickets via online or even on-site as well.
1: Mm-hmm.
0: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this event,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1: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All right, we have time for one more bit of news.
0: This one is the highlight.
1: 여러분이 드디어 기다렸던
0: 계속 전어. 얘기하셨던 거예요.
1: 네, 전어입니다. 왔습니다.
0: 24th 명지 마켓 전어 페스티벌.
1: 오.
0: 제24회 명지 시장 전어 축제입니다.
1: 네.
0: This one will be held from next Tuesday to Thursday at 강서구 명지 마켓.
1: Wow. 전어. 전어 is one of the best foods in autumn, right?
0: Minsu, have you ever heard this old saying?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1: 진짜요? 그런 말 있어요?
0: 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1: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So the 맞아요. smell of 아까 이게 전어로 뭐랬죠? Gizzard라고 했나요?
0: Grilled gizzard.
1: 네, can even bring back a runaway. wife, runaway bride.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 정도 맛있어요.
0: 맞습니다. 네. 아, 여기 두둥님 이제 집 나간 하루도 돌아온다.
1: 하루가 왜 집 나가?
0: Yeah. So
1: 학교 가려면 집 나가죠.
0: So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1: 네.
0: Like 이것도 이제 firework festival.
1: Oh, nice.
0: And special performance of guest singers.
1: Mm-hmm.
0: And also you can eat 전어 for free.
1: Oh, for free?
0: Yeah. But not much.
1: 여기서 한 맛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맛보기도 되고요. And 네. also Keys Art Festival.
1: Nice.
0: K-pop Festival.
1: Nice.
0: Flea Market. Oh. And Night Market, etc.
1: 네.
0: 아, 우리 저기 포스터 보시면 전어가 저기 노래 부르고 있죠.
1: 아.
0: 저기 전어가 저기.
1: 네네네. 네. 그렇군요. So 전어, as it is known as the go-to food during the fall season here in Korea.
0: 맞습니다.
1: 왜 나 안 먹어봤지? 전어? 무슨 맛이에요? How would you describe the taste?
0: 저도 잘 먹어봤어요. I have no idea.
1: 자, 일단 전어 축제입니다. Taking place at 명지 Market, the 24th of it. 와, 24회 됐네요. Nice. So, 과장님, lots to do, lots to see. As always, here in Busan City, thank you so much for the rundown. 자, 마지막. 네.
0: 아, 우리 댓글. 아, 나 댓글이 아니고.
1: 너무 댓글에 집중해서 이분이. 네.
0: 댓글에 두둥님, 서지호님 혼자 큰 이유는. 포스터를 제가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부산시에서 예, 예. 아, 일단 뭐 강서구? 강서구죠?
0: 예, 예. 강서구 네. 디스트릭트.
1: 자, 이분을 조금 더 푸시하고 싶나 봐요. 네, 자, 궁금한 영어.
0: 아, sure.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0: 아, 우리가 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골칫거리.
1: 아.
0: 성가신 사람.
1: 네.
0: 아, 아니면 또 뭐 일 같은 거 중에 아주 귀찮은 거.
1: 또 이거 누구한테 쓰게요, 이거 이런 말.
0: 골칫거리.
1: 네. 자, 그럴 때는요. 아,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 뭐뭐가 something is a pain in my neck.
0: A pain in my neck.
1: Or a pain in the neck.
0: Pain in the neck.
1: 이렇게 할 수 있죠.
0: 아, 목 안에 아픈 거 보네요.
1: 아, 그거는 throat죠. 목 안에 아, throat인데 neck가 이게 이 목 말입니다.
0: 아, 이 목.
1: 아, 나, 아, 나 쟤 때문에
0: pain in the neck.
1: 진짜 이게 맨날 목이 이게 뒤가 땡겨. Right? 아, he's a pain in the neck라고 할 수 있죠.
0: He's a pain in the neck.
1: 네. 쓰지 마요. 뭐 좋은 말은 아니면 좋은 뭐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민수 is a pain in the.
1: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읽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 very informative segmen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Bye bye.
1: 네. Tim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night. Our last track by 최유리, 풀꽃. 여러분, have a good one.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8: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9: 8:0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the city of Busan selected three final recipients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an initiative supporting promising young local talents to grow from their regional roots into world-class leaders.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Ho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따뜻한 사람, who was selected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As a theater director and founder of his troupe, he has explored human psychology and social structures on stage. Today, we're going to discuss his thoughts on being selected for Youth World Class, challenges he will undertake over the next 3 years, and his plans to connect performing arts originating in Busan with stages across the world.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2026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에 선정된 허석민 따뜻한 사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청년 월드클래스 선정 소감과 앞으로 3년 동안 펼쳐갈 도전 그리고 부산의 에서 시작된 공연 콘텐츠를 세계 무대와 연결하기 위한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 따뜻한 사람의 대표이자 연출가 허성민이라고 합니다.
0: 네.
1: 저는 부산 젊은 예술가들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과 그 관계를 무대 위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our guest is Mr. Ho Seok-min here, director and head of the theater troupe called 따뜻한 사람, in English, warm person, active in theaters on Busan's theater scene. Alongside young artists in Busan, he creates works that bring the choices and relationships of people living in diverse environments onto the stage. He adds that it is an honor to greet the listeners today. Well,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being selected as one of the first or three final recipients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What was the very first thought that crossed your mind when you heard the news? 2026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 중 1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 그 훌륭한 분들이 최종 후보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선정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지 현장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잘못 들은 것

0: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최근에 작업을 이어가면서 좀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좀 창작자로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좀 스스로에게 투자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정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넘어가지고 제가 다시 배우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이 이번 선정으로도 이어진 것 같아서 더욱 뜻깊게 들리는데요.
2: So he shares that because so many outstanding individuals were among the finalists, he had not set high expectations for his selection. When his name was called, he actually felt so stunned that he wondered if he had misheard it. While working on recent projects, he had keenly felt his own shortcomings and realized he needed dedicated time to really invest in himself and study theater more professionally as a director and creator. Beyond simply receiving funding, he expresses deep gratitude for this opportunity as a chance to learn anew and take his artistry to the next level. Well, could you tell us about the works and projects you have had so far? You know, among the experience and achievement you have built up, what do you feel contributed most to being selected for Youth World Class?
1: 네, 그동안 어떤 작품과 활동들을 이어왔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 중 어떤 부분이 이번 청년 월드클래스 선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을까요?
0: 그동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찾기 위해서 연극이랑 뮤지컬 등 여러 장르에 도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삶이 사회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무대 위에 담는 어떤 작업이 저와 잘 맞는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추리문학대상 수상작인 김세아 작가님의 소설 타오를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각색해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도한 소설 각색이라 어려움도 컸지만 또 그만큼 작업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좀 깨달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런 작업처럼 익숙한 방식에 머물지 않고 계속 실험하며 쌓아온 경험들이 성장 가능성으로 또 인정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1: 네, 연극과 뮤지컬, 소설 각색까지 정말 폭넓게 도전해 오셨는데요.
2: So he discovered the kind of work he does best and to do that and he has taken on diverse genres across theater and musicals and through that process he found a natural affinity for projects that explore how individual lives connect to social structures on stage. Recently he adapted and staged writer Kim Se-hwa's novel Tao, a recipient of the Korea Mystery Literature Award, focusing on the story of a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 becoming isolated within Korean society. While adapting to a novel for the first time presented significant hurdles, it provided invaluable learning and insight. He reflects that refusing to settle for familiar methods and continually experimenting through such projects is likely what earned recognition for his future growth potential. Now, this initiative is particularly meaningful because it supports the potential of talents to grow from their roots in Busan into world-class leaders. So, what do you consider to be your greatest strength and competitive edge?
1: 이번 사업은 부산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큰 가능성과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0: 부산에서 꾸준히 작품을 만들면서도 그 익숙한 방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무대와 창작 방식에 계속 도전해왔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무대 표현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외 예술가들과 함께 거리 축제 공연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직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다음 단계로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점이 또 저의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해외 예술가들과 함께 만드는 거리 축제 공연도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2: So he considers his primary strength to be his consistent creation of works in Busan without settling into familiar routines, continually taking on new stages and creative methods to explore theatrical expressions that can resonate with audiences across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He is currently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artists to create street festival performances. Although still in the process of shaping the final work, he sees his greatest potential

0: potential in his fearlessness toward new environments and his commitment to expanding his accumulated experience into the next leve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o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 is the head of 따뜻한 사람, who was selected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Now, theater is an art form completed by breathing in the very same space as the audience. So what would you say is the unique power found only in theater? 연극은 관객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면서 완성되는 예술이잖아요.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1: 예술에는 뭐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겠지만 그 연극만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현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같은 작품이라도 그날의 관객과 배우,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이게 호흡과 감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지만 또 배우들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반응하며 공연을 또 이어갑니다. 관객 역시 배우의 호흡과 움직임을 바로 앞에서 느끼고 그다음에 웃음과 침묵으로 공연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배우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활용해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극만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함께 만든다는 것이 참 특별한데요. He shares that while art covers diverse modes of expression, the greatest power unique to theater lies in its live immediacy. So even with the same production, the rhythm and the emotions shift depending on the day's audience, the actors, the atmosphere of the space. Now, unforeseen variables arise on stage, but rather than avoiding them, actors react in the moment to carry the performance forward. And the audience also feels the actors' breathing and movement right before their eyes, shaping the performance through their laughter and silence. He believes the true charm of theater is how actors and audiences influence one another in the exact same time and space, utilizing a single, unrepeatable moment to bring the story to completion. Beautifully said. Well, Busan is a city filled with dynamic energy and sentiment, I would say. So how do these distinct qualities of Busan inspire your productions and directing? And what stories and possibilities could only be created because your journey began in Busan? 네, 부산은 역동적인 에너지와 정서를 지닌 곳입니다. 이런 부산의 특징이 대표님의 작품과 연출에 어떤 영감을 줄까요? 또 부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야기와 가능성은 또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그 부산을 주는 영감은 어떤 특정한 소재라기보다 이곳에서 함께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떤 부산의 배우들과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은 감탄할 만큼 다양한 시각과 표현 방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작업 과정과 결과물은 제가 또 새로운 무대를 또 구상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부산이어서 만들었을 수 있었던 특별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부산 청년 예술가였기 때문에 어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의 여러 지원 정책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시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0: 네, 부산의 다양한 지원과 또 예술가들의 연결이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the inspiration Busan provides comes less from specific subject matter and more from the fellow artists working alongside him here. And Busan's actors and multidisciplinary artists possess an admirable variety of perspectives and expressive methods and their creative processes as well. And finished works serve as a driving force that motivates him to conceive new stage productions. Rather than pointing to a unique story made possible solely by the city itself, he reflects that being a young artist based in Busan gave him the opportunity to experiment with diverse projects, their various support policies from the city and cultural foundations. He takes this opportunity to express his sincere gratitude once again. Well, for regionally based artists striving to sustain their creative work while introducing their production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there must be real practical challenges. What kind of environment or support do you feel Busan's theater artists need most right now?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창작을 지속하면서 작품을 국내외 관객들에게 알리는 과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0: 부산 연극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이나 지원은 무엇일까요?
1: 연출가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현 방식을 충분히 실험하고 실패까지 창작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예술가들은 늘 평가받는다는 부담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시도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어떤 공연 형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관객 모두에게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작품만 만들다 보면 그 창작자의 고유한 감각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결과만 평가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개발하고 무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창작 과정과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이 새로운 시도가 쌓여야 결국 더 독창적이고 또 경쟁력 있는 작품도 나올 수 있겠죠.
2: So from a director's standpoint, he believes the most crucial need is an environment where artists can thoroughly experiment with new modes of expression and where even failure is recognized as a legitimate part of their creative process. He points out that young artists often choose safe, conventional performance formats over the bold experiment they just truly want to attend, largely due to the constant pressure of being evaluated, something he has experienced firsthand. However, focusing solely on making works that are safe, safely palatable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ences can blur a creative and creator's distinct artistic sensibility. So rather than judging short-term results alone, he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support for the creative process and trial and error, allowing artists to develop and test fresh approaches on stag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a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따뜻한 사랑, who was selected for the 2026 Youth World Class Fostering Project. Now, having participated directly on international stages, you have experienced the trends and production environments of the global performing arts scene firsthand. So I want to ask, what strengths made you feel that Busan Theater can be truly competitive on the global stage?
0: 해외 무대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세계 공연 예술의 흐름이나 제작 환경도 경험하셨을 텐데요. 부산 연극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느낀 강점은 무엇일까요?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은 각자 매우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무대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작품의 규모나 제작비보다 창작자만의 분명한 관점과 무대 언어가 관객의 관심을 끈다는 점이 이었습니다.
0: 네.
1: 그런 면에서 부산 연극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표현을 실제 무대에서 반복해서 실험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발전시켰을 때 해외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부산 연극만의 또 어떤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맞습니다. So he notes that young artists in Busan possess remarkably diverse perspectives and creative modes of expression. Through his experience on international stages, he realized that rather than production scale or budget, what really captures the audience's interest is a creator's clear perspective and distinct stage language. In that regard, he believes Busan Theater holds ample potential. However, he emphasizes that having good ideas alone does not automatically create competitiveness. Only when artists fearlessly and repeatedly experiment with new forms of expression on the actual stage, refining them into highly polished productions, can Busan Theater build a unique competitive edge that international audiences cannot easily find elsewhere. And through this project, as we mentioned, you will be receiving up to 100 million won in capacity development project and support over the next 3 years. So how do you plan to utilize this opportunity and what goals do you hope to achieve?
0: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역량 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 3년 뒤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도 해외 현지에서 작품을 창작부터 공연까지 어떤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연출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0: 네.
1: 먼저 해외 예술가들과 직접 작업하며 저만의 연극을 좀 발전시키고 그 경험이 개인의 성과에 또 머물지 않도록 부산의 동료 예술가들이 해외 창작 현장에 함께 참여할

0: 기회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 예술가들이 또 이 부산을 찾아와가지고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는 흐름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0: 이런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의 관객이 지속해서 만날 수 있는 또 부산의 대표 창작 공연을 개발하는 것이 또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1: 부산에서 시작된 작품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So in 3 years, he aims to grow into a director who, while based in Busan, can spearhead the entire process of staging a production from creation to performance directly on international ground. First, he plans to refine his own theatrical style by collaborating directly with overseas artists. To ensure this experience extends beyond personal accomplishment, he intend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fellow Busan artists to participate alongside him in international creative scenes. Additionally, he hopes to build a pathway where international artists visit Busan to collaborate with local artists. Drawing on these 3 years of experience, his ultimate goal is to develop a signature Busan-originated creative production that audiences both at home and abroad can continually experience, which is very exciting to think about.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평소 인터뷰할 기회가 많지 않아 조금 긴장했지만
1: 네.
0: 오늘 방송을 통해 짧지만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클래스 성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부산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작업하는 훌륭한 연극인과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부산 연극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연장에도 직접 찾아오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극단 따뜻한 사람의 연출가 허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he shares that because he rarely has opportunities for interviews, he felt a bit nervous, yet found it truly meaningful to share diverse stories during today's broadcast. Taking this youth world-class selection as a fresh starting point, he pledges to work diligently to create exceptional works in Busan. He notes that Busan is home to many remarkable theater artists and productions, passionately creating in their own distinct ways. So he asks listeners to take a deeper interest in Busan theater and visit local performance venues. And before we really let you go, can you share your thoughts on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정말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부산을 주제로 연극을 만든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대표님?
0: 부산을 주제로 연극을 만든다면 어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삶을 그린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1: 네.
0: 어떤 어려운 환경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부산에서 계속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는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부산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목인데요. So if he were to create a production centered on Busan, he would title it Waves Never Stop or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Depicting the lives of local young artists. He said it would be a story of youth who continually take on challenges to find their own artistic voice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and the fear of failure. Like waves that surge endlessly without stopping, he expresses his wish to capture the passion and relentless energy of young artists who continue to build new stages right here in Busan.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o Seok-min here in the studio, head of 따뜻한 사람.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허석민 극단 따뜻한 사람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anic at the Disco with High Hopes.

0: A player brought the score level at 2-2 and secured the championship for Vietnam. A tense finish, of course, right down to the final minutes. How significant is this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Vietnamese football?
1: 그렇다면 이번 우승이 베트남 축구 역사에서 갖는 의미도 정말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기록을 세운 겁니까?
2: 네, 기록이 정말 여러 개인데요. 우선 베트남의 통산 네 번째 아세안컵 우승입니다. 2008년, 2018년, 2024년에 이어서인데요. 결정적인 건 2연패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도 못 썼던 기록입니다. 김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아세안컵을 두 번 우승한 최초의 감독이 됐고요. 또 팀은 26경기 무패로 동남아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0: Interesting. So it carries several important records. This is Vietnam's fourth ASEAN Championship title following their victories in 2008, 2018, and 2024. More importantly, this is the first time Vietnam has won the tournament in consecutive editions. That was a feat the team did not accomplish even during Park Hang-seo's tenure. And Kim has also become the first coach to win the ASEAN Championship twice with the Vietnamese national team. In addition, Vietnam extended its unbeaten run to 26 matches, setting the longest unbeaten streak recorded in Southeast Asian football. Well, what has the reaction been like in Vietnam?
1: 그럼 현지에선 김상실 감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 네, 대표팀이 늦은 시간 귀국했는데도 수백 명의 팬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김 감독 본인은 우승 직후 오늘은 베트남의 축구왕이 된 기분이라면서도 이 승리의 기쁨에 계속 취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0: I see. So the response has been extremely enthusiastic. So hundreds of fans gathered at the airport to welcome the national team despite its late night arrival. Immediately after the victory, Kim actually said he felt like he had become the king of Vietnamese football while also making clear that the team would not simply dwell on its success. So definitely exciting, and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eam. Now, let's jump into our second topic. Today is Vietnam's National Day. So what does the day commemorate and what does it mean to the Vietnamese people?
1: 네, 오늘이 베트남 국경절이죠. 어떤 날이고 베트남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네, 1945년 9월 2일 베트남의 건국지도자로 알려진 호치민 주석이 이 하노이 바딘 광장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날입니다. 이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오늘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전신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군대 민족국가로서의 생일에 해당하고요. 올해가 81주년입니다.
1: 네, 베트남의 현대사에서 출발점과도 같은 날인데요.
0: So September 2nd marks the day in 1945 when President Ho Chi Minh read Vietnam'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declaration proclaimed independence from French colonial rule and marked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the predecessor of today's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Vietnamese people, it represents a defining moment in the country's modern history, and this year marks the 81st anniversary. So it is a day closely tied to the beginning of Vietnam's modern national history. So what events are being held this year?
1: 그럼 올해는 어떤 행사가 열립니까?
2: 네, 지난해 80주년은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군사 퍼레이드가 없습니다. 아, 실제로 역사상 열병식은 1955년, 75년, 85년, 그리고 지난해 80주년까지 네 번뿐이었습니다. 대신 올해는 문화공연과 지역행사 중심으로 치러지고요. 하노이는 오늘 밤 9시부터 15분간 호안끼엠, 통일공원, 서호 등 다섯 곳에서 불꽃놀이를 엽니다. 남부 수도인 호치민시에서도 일곱 곳에서 불꽃놀이와 각종 공연이 준비 펼쳐질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지난해 80주년과 비교하면 규모는 달라졌지만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다양하게 마련되는군요.
0: So there will be no large-scale military parade this year. Under Vietnam's regulations, major military parades are generally held years ending in 0 or 5. Historically, such parades have been held only 4 times, so in 1955, 1975, 1985, and last year for the 80th anniversary. This year, celebrations are centered instead on cultural performances and local events. In Hanoi, fireworks will be held at 5 locations, beginning at 9 p.m., lasting for about 15 minutes. Ho Chi Minh City has also prepared fireworks and performances at 7 locations. And the National Day holiday is also prepared and also particularly long this year.

0: How long is the break? 이 국경 절을 맞아서 연휴도 길게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쉽니까?
1: 네, 올해는 지난 8월 29일 토요일부터 오늘 9월 2일까지 5일간의 황금 연휴가 됐습니다. 이 법정 공휴일인 9월 1일과 2일에 더해 8월 30일을 월요일 근무를 앞선 22일 토요일로 옮기면서 주말까지 붙인 결과인데요. 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준이고 민간 기업들은 최소 이틀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회사가 알아서 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베트남 전국 관광지가 바글바글 붐비고 있습니다.
0: 네, 관광지 분위기도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겠습니다. So this year the holiday runs for 5 days from Saturday, August 29th through September 2nd. So until today, in addition to the statutory holidays on September 1st and 2nd, the working day for Monday, August 31st, was moved to Saturday, August 22nd, creating a longer break around the weekend. And this schedule applies to civil servants, public institutions, while private companies can set their own schedules as long as they provide at least 2 paid days off. As a result, major tourist destinations across the country are seeing large crowds during the holiday period, so it should definitely be particularly lively time across the countr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Vietnam. 네, 베트남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Chong Nina, based in Hanoi, Vietnam,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listeners, before we wrap up, I want to read some messages about today's text topic question, which was, if you were making a play about Busan, what would you call it? We have Eliana Nim messaging in. 희망 스토리로 연극하고 싶네요. 어떤 한 청년이 주인공이고 또 그 주요 인물은 평범한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 인물들로 인해서 청년이 날개를 펴고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평범한 인물들이지만 마음속엔 아름다움을 품고 다니고요. 각자의 아름다움은 다르겠지만 청년이 그 사람들로 인해 영감을 받는 거죠. I feel like this is actually a real story, or it could be a real story or a real play. I would go and watch it, Eliana님.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I feel like today's show was all about hope and the future, especially for youth here in Busan.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Our final song is by Taylor Swift with Anti-Hero.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Oh, yeah. Here stands the youth, my friends. That's what's coming up next. So just to remind you, from this week to October, every Tuesday, Wednesday, we'll be bringing you the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It's an interview segment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Busan. So we're going to find out all their stories, their thoughts, their experiences. And yeah, it's we started yesterday. It was very good. So we're going to get into that. Just some information.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이 프로그램은 부산 광역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사업 보증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Busan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선임 지도위원 이주호라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와 그리고 양산에 있는 증산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 저는 아이디 발레 스튜디오에서는 성인 취미 발레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예비 전공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 2022년 약 9월 달에 한국에 완전 들어왔고요.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작품을 또 기획하고 안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았는지, 어떻게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부산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저는 한국에 귀국을 한다면 제 고향인 부산에서 제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좀 더 다양한 후배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4: 이주호 원장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 아침 9시부터 이제 성인 취미 개인 레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시부터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에 가서 이제 저희 새로운 작품을 위한 무용수들 지도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와서 이제 저희 학생들 전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엘리트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4: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를 꿈꾸던 소년이 발레리노가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인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3: 아마 그 중3 때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는 발레를 시작했는데 사실 뭐 발레리노가 되겠다라는 큰 뭐 뜻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발레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흥미를 못 느끼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친구들, 남학생들, 제 또래 친구들이 전화가 오면서 이제 함께 좀 좋은 경쟁이죠. 경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발레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4: 부산 예고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한 학생이었고 한예종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경쟁을 하셔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주호라는 사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제일 중요한 건 집념과 의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4: 국립발레단, 홍콩발레단, 에스토니아 국립발레단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꿈꾸는 길을 걸으셨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부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이제 파리에서 이제 뱅센파크에서 제가 러닝을 뛰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유럽에서 예술에 대해서 좀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어린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고향 부산에 와서 좀 많은 후배들에게 그런 것도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4: 부산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에 주변에서 아깝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물론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거다. 막상 현실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부산에 있는 이유는 그런 제반을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저는 대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반대로 부산에서 현재 활동하시면서 아 이래서 부산 청년들이 떠나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3: 제일 중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일단 영위할 수 없다는 게 좀 가장 힘들고 본인들이 원하는 자아실현 가치를 정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과 제반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잠재력과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4: 지금 부산에 남을지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10년 뒤 이주호님께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부산에 남는 것이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꼭 믿고 있고 저 역시

0: 한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예술가들을 꼭 키워내고 그러한 예술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조금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1: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산은 뭐뭐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나에게 부산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해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Hello, hello.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the second part of our Busan playlist. 여러분, our Busan playlist 2부입니다. 2부에 환영합니다. It's 5:41 on the clock. So it's time now for more of your messages and more music. Ready? Ready?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 하는지 자주 하는지 그거 얘기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here we go. Peter John 님. I wish I could take a picture with Laura. Let's thumbs up together with me. 자, 그러면은 ready? 3 2 1 찰칵. we've got 바람소리 님. 저는 엄지손가락을 들려 올리는 포즈 일명 다봉을 자주 합니다. 다봉 재밌습니다. 다봉. I love that. I love the word 다봉. Sometimes I'll say 다봉 and not do the 다봉 just because it's like the word 맙소사. 맙소사. 에스칸델로. 맙소사. 다봉. You know? I love it. I love Korean. 자, 5770님 says, I like pictures of myself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Aha, that's a trend actually. I don't have to look at the camera or make a special face. I just walk naturally. Somehow, the picture looks cool. It's probably my favorite way to take a photo. Yeah. Jen님 says, I try to look natural, but I always end up looking awkward. So my favorite pose is pretending I'm not posing. Like this. Yeah? But I never look good in photographs. Really, I never do. I'm much better in person. And even then, it's pushing it, you know? 0281님. 연예인처럼 그냥 작은 하트를 합니다. 손을 그냥 두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아무런 포즈를 하지. 어? 어디 갔어요? If someone else is in this script, you know, and you scroll down and up, I lose it. 아무런 포즈를 하지 않기도 어색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we've got 가나다라님 saying, 저는 그냥 웃는

0: So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about the feeling behind this piece? 이 곡에 담긴 감성을 크런처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이 곡은 말 그대로 보조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조개는 웃을 때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끔 저를 보조개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0: 아. So this song, Dimple, it basically means the dimple on your face, on your cheek, and you get it when you smile. I mean, you can see it when you smile. And some people remember Jong Song for having a dimple on his right cheek. I can see it right now.
1: Right. 그래서 이 보조개라는 뜻은 네. 보조개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웃으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런 감정들을 음악으로 만들어봤던 곡입니다.
0: Oh. So the dimple song, it doesn't mean dimple itself. It means how you have a good talk with someone while smiling. And you can see the dimple on your face too when you smile, right? So it has that sort of emotion inside.

0: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네.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네. 네, 아무래도 하모니카 역사가 짧고 또 하모니카는 메이저 악기라는 인식보다는 좀 변방 악기, 마이너 악기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So there were a lot of harmonica players in the past, even before 종성, but no one really majored it in a university before. So he became the first to major in that particular instrument because it's not... It's usually not known as a major instrument, but a minor instrument. And so he became the first graduate student of the major. Well, how did you first discover the harmonica and how did it eventually become your major then?
2: 어떻게 그럼 하모니카를 시작하셨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0: 하모니카를 배우기 전에 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들을 이미 다루긴 했었거든요.
1: Oh, 네. So even before learning the harmonica, he learned how to play the piano and even the violin. 네.
0: 그러다가
1: found out that they have a harmonica session there.
0: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하모니카는 좀 더 쉽게 연주가 되면서 훨씬 흥미를 쉽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2: 아, 네.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보다요. 네.
1: So compared to piano and violin, which he learned before learning the harmonica, 종성 was able to become more interested and found the joy and fun in it a lot more quickly compared to other instruments.
0: 그리고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네.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그 선생님께서는 네. 하모니카를 잘 하도록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네. 이 하모니카라는 게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몸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1: Wow. 네. So he met a great teacher in that department store cultural center because they not only taught him that harmonica was easy to play or how well you could play the harmonica, but they taught him how fun it could be and how fun music itself is.
0: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에 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하는 그런 시간에 내가 행복한 거를 할 수 하면서 평생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때 제가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하모니카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2: 그때 다시 떠오른 거네요. 그 네. 문화센터에서의 기억이.
0: 네, 맞습니다.
1: Oh, and when he went to high school and he had to choose his career, he thought You know what? I want to major in something that really makes me happy. And he was reminded of the moment he learned the harmonica in that cultural center in the department store, and that's how he chose his major.
0: 그래서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작곡과 공부를 했었는데요. 작곡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대학교 실용음악과에 네. 하모니카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문의를 했었어요.
1: So first, because there was no harmonica major, he majored in music writing, songwriting at first, composition. But later, he went to the applied music major and asked himself to the university if he could apply by majoring in harmonica.
0: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에서도 바로 답을 못 주셨다가 나중에 전화가 와서 하모니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학교 합격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하모니카 과는 아니지만 네. 네, 실용음악과에서 하모니카로 전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2: 와, 진짜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신 느낌?
0: 네.
1: 네. So they couldn't answer right away if he could apply with the major in harmonica at first, but later he did go into that applied music major and he was able to graduate majoring in harmonica specifically. So it does really feel like he did establish a road that no one has made before. So I wonder, what was the hardest part about creating that path yourself?
2: 이렇게 전례가 없는 과정을 혼자 걷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0: 아무래도 앞서 간 선배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따라할 만한 모델이 없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아, 네. So because there were no seniors, he was the first major, right? It was a little difficult for him that there was no role model or a road that he could follow.
0: 그래서 학교 과정에서도 하모니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제가 스스로 하모니카에 대입해서 연구를 하면서 다녔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So because

0: Thank you so much, 정성. 어쩜 이렇게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가요? 와, 최초일 뿐만 아니라 최고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1: 감사합니다.
0: You're already the best, not only the first.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ending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씨 is saying there is so much soul in every single note. 모든 음정 하나하나에 소울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셨고요. Love to Daisy is saying, how is this even possible on a harmonica? 어떻게 이 모든 게 하모니카에서 가능한 거죠?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Nerve 7309 is saying sending love from New York. This was beautiful. 뉴욕에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1: Thank you so much.
0: And mass underscore 97BB is saying tiny instrument, giant sound. That's what I thought. 네, 악기는 작지만 진짜 거인 같은 소리였다. 나시모 101 is saying this touched something deep inside me. 뭔가 마음속 깊은 한 구석을 네, 어루만져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want to listen to it again, but do wait for the second live performance and we'll continue with the talk now. K-pop fans may already know this next song, 종성, because the harmonica in the intro was actually played by you, right? So K-pop을 사랑하는 크런처들이라면 들어봤을 이 곡의 인트로가 바로 박종선님의 연주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0: We all know this song, but when you recorded it, oh my gosh, did you ever imagine it would become one of Korea's most beloved spring songs? 녹음 당시에 이 곡이 국민 봄 노래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을까요?
1: 전혀 몰랐죠. 네. 전혀 몰랐고 이 음반 녹음에서 이 음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우연이었는데 원래 다른 녹음을 하러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다가
0: 네, so it was by chance that he recorded the intro of this song. He actually went to the studio to record another song. 네.
1: 그 녹음하는 장면을 이 버스커 버스커의 음악 감독님이 보시고 네. 이 음반에도 꼭 하모니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섭외를 해주셨어요.
0: So there they had the producer of Busker Busker's music listening to his recording, and they thought, you know what, we want the harmonica sound played by Yu Jong Sung in their album as well, and that's how it began.
1: 그래서 버스커 버스커의 그 방송을 네. 그 전에도 즐겨 봤었던 터라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응하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뜨거운 음악으로 남을지는 저도 그때는 몰랐었죠.
0: 아, 네. 솔직히 인트로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All right, so Jong Sung didn't know that it would become so beloved, such a big spring song. But that's how it all began, by chance. And he loved Busker Busker. He had been watching them play even before. So he was really happy to take part in the song. Well, not only this, but you've also taken part in like drama and film songs as well, right? Soundtracks. Do you usually watch the drama or the film before you actually record it? What's the process like? 네. 이외에도 드라마나 영화 OST 연주도 하셨는데요. 미리 드라마를 보고 녹음을 하시나요? 비하인드가 궁금하네요.
1: 경우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그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먼저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스토리나 이 음악이 어디에 쓰이는 장면인지를 자세하게 제가 여쭤보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0: So it's different by drama. Sometimes they do send the scene where the music will be played, but if that's difficult, he asks the specific storyline so that he can imagine the scene and create his song based on that imagination.
1: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네. 제가 BTS 네. 지민의 솔로 음반에도 네. 참여를 했었거든요.
0: Wow, so he actually took part in BTS Jimin's solo album as well.
1: Face라는 솔로 음반의 히든 트랙에 네. 편지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네. 그 곡에 하모니카가 잠깐 등장하는데 그때도 제가 녹음을 했었습니다.
0: So it's a hidden track titled 편지 or letter in the album Face, and that harmonica sound in that particular song was actually played by Jong Sung. 네. Wow, I'm gonna go listen to that right after the show. 네. Okay, you guys should do that too. But when you hear your song like play in the cafe or on the radio, how does it feel? 우연히 들어간 카페나 라디오에서 내가 연주한 음악이 흘러나올 때 어떤 기분인가요?
1: 한 절반 정도는 네. 너무 쑥스러워서 네. 빨리 그 음악이 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 그래요?
1: 또 절반 네. 정도는 이거 내가 했다고 옆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So 50% he's a little embarrassed that he took part in it. Oh my god, that's my song and I was part of it. But 50% of him is thinking, oh, you know what? I'm really proud. I want to tell people here yeah. listening to it that I played it. 네, all right. Well, you've also toured around Korea with world-renowned soprano Cho Soo-mi. What was the biggest musical lesson that you learned from sharing the stage with an artist of her caliber?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도 그 매력을 알고 두 분이 전국 투어를 하셨잖아요.
1: 네.
0: 네, 거장과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배운 가장 큰 음악적 가르침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1: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관객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 무대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0: So he learned a lot from her, but he loved the passion for music. He learned the passion for music and the love she has for not only music,

0: 네, 이 곡도 피아졸라의 Oblivion이었는데요. 네. So the delicate finger work of the guitar and the breathy emotional sound of the harmonica, I think they blend just so beautifully right there. What was special about playing together as an ensemble? 클래식 기타의 섬세한 핑거링과 또 하모니카 애절한 숨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곡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함께하면서 느낀 앙상블의 특별한 몰미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1: 하모니카는 호흡으로 소리를 계속 채워내는 악기고요. 기타는 한번 튕긴 이후에 비워진 공간을 이용하는 악기거든요.
0: 아, so with the harmonica, you have to continuously fill in the sound with your breath. But on the other hand, with the guitar, you do the fingering and make that space for that vibration where the sound keeps going. 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잘 조화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0: 네, so he focused on harmonizing those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different instruments.
1: 그리고 그 곡에 대해서 기타리스트와 함께 어떤 감정을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같은 감정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And they talked a lot about what emotion they would focus on while playing this song, and they tried to make that emotion as similar as possible while playing it together. Well, Piazzolla's tango music is actually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but on harmonica, the melancholy feels even stronger after hearing it. Is that something you create through technique or is it the emotion that you create?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은 원래 반도네온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모니카로 연주하니까 그 특유의 처연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킬로 구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박종성님의 감성 덕분인지 궁금하네요.
1: 물론 기본적으로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보다는 작곡가가 어떤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을지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0: 아, so not so much the instrument, whether it be bandoneon, whatnot. He interpreted the intention behind the composer of the music.
1: 그리고 반도네온과 하모니카는 네. Free reed, 자유 리드 악기라는 아~ 같은 군에 속하는 악기예요.
0: 아, 네. So the bandoneon and harmonica, they're actually in the same category of instrument, free reed. Mm-hmm.
1: 네, 그래서 두 악기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네온의 음악을 하모니카로 연주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0: 아, and because they are pretty similar in making sounds and how you play them, it's good to play the harmonica for a song that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All right, well, we're almost at the end of our time already. But you know what? You've built a path that didn't exist before, and you became number one, the first. You've received titles like that. So what message of cour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other people?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네. 아쉽게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서 최초 그리고 1위라는 타이틀을 이뤄낸 선배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용기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모두에게 저처럼 최초가 되고 최고가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0: 네. He doesn't want to tell everyone to become the first or number one or the best to everyone.
1: 단지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했었던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But he was able to continue his path this way because of the happy memory he had from the beginning. 네.
1: 그래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네. 너무 좋습니다. So whatever you're doing, wherever you are, don't forget that first sort of mindset that you had in starting what you do right now. So don't forget that and continue remembering that moment moving forward. Well, it i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네. 벌써 아쉽게도 네,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How was your time with us on Culture Crunch today?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뭔가 한국에 계시는 청취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So he was happy that he was able to talk about music not only with Korean listeners but international listeners through Culture Crunch. Well, we enjoyed it a lot too.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to Jong Song for that perfect conversation and performances.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but enjoy another song by Jong Song. Here is 흔적 or Trace by 박종성.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0: All right, keep...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오늘도 준비 운동까지 다 했으면 물로 풍덩 뛰어들어 봅니다. 쉬쉬. 저기 새로 오신 분 성함이?
3: Hello. Nice to meet you. I'm Daniel.
2: 아하,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저도 일단 영어를 잘 못해서 Korean speaking, okay?
3: No problem. I can understand Korean.
2: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발차기부터 갑니다.

0: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에헤이, 거기 대니엘 씨. 일에 발을 요래 요래 차지 말고 일에 일에 찹니다. 실시.
1: 오, 오, like this? 참방, 참방.
0: 에헤이, 발을 그래 사람 차듯이 차면 안 되고요. 자, 요래 탁 꺾어가지고. 원, 투, 원, 투.
1: 오케이, let me try that. 원, 투, 원, 투.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숨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음파, 음파.
1: Oh, okay. Like this? Oompa, oompa.
0: 대니얼 씨, 이래 겁이 많아가 우째 수영을 배웁니까? 자, 잘 봅니다. 음파, 음파.
1: Okay, let me try it again. 음파, 음파.
0: 에헤이, 진짜 와이랍니까? 혹시 목이 마릅니까? 물을 한 번에 1리터씩 마실 뿐은 우자입니까? 수영을 의사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 거예요? 요래 쉬운 거를.
1: I'm so sorry. I recently moved and I changed jobs, so I've been pretty preoccupied. So I can't really concentrate today.
0: Okay, 뭐 바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해 봅니다. 알았지요? 자, 갑니다. 음파, 음파, 음프로파, 파파.
2: 오늘 배워볼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ve been preoccupied.
2: I've been preoccupied.
3: Preoccupied는 어떤 생각, 걱정, 일 등이 머릿속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을 말할 때는 preoccupied를 사용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I've been preoccupied.
1: I've been preoccupie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1: 첨벙 첨벙.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6: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7: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ung Bucks.
8: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3:00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조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요정 씨, 네?
0: 뭐죠?
3: 어저께 비 왔어요?
0: 아, 어저께요?
3: 예.
0: 안 왔어요.
2: 아, 오케이.
0: 그럼 왜죠?
3: 살짝 왔나?
0: 아, 알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 네.
0: 네. 그 거의 뭐
1: Why are you stuttering? This is supposed to be your segment. 다 당연히 알아야죠.
0: 그렇죠.
1: 네.
0: 이번에는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1: 네.
0: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1: 부탁드릴게요.
0: 할게요. 자, 대낮을 제외하고는 점점 날씨가 선선해지는 게 체감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As I mentioned, with each passing day, the temperatures are gradually dropping. 체감하셨나요?
1: 아니요.
0: 아.
1: 오늘요?
0: 오후는 좀 괜찮지 않았나요?
1: 저 오후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0: 그렇군요.
1: 더웠어요.
0: 자, 내일은 조금 다를 겁니다. 네, 내일은 좀 다를 건데 내일은 얼마나 더 시원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32 degrees, 2 degrees lower than today. 오늘 최고 기온이 34도였어요. 34도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네. 34도입니다. 게다가 하늘도 흐리고 곳곳에 비도 내일은 중간중간 내릴 수 있어요. 네, 내일은 비도 중간중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the weather will feel a bit more manageable but don't lower your guard just yet. 아시겠죠?
1: 사과하세요.
3: 42도면
1: we're in sauna right now. 42도를 만들었거든요. 날씨 오중에.
0: 네, 32도. 네. 42도 아니고요. 그 32도.
3: 씨, 42도면 네네. 우리 지금 사우나에 있는 거죠?
0: 그렇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42도.
3: 그리고 네. 거의 그 중동 쪽에 어디
0: 거기보다 덥지 않을까요?
3: 그렇죠.
0: 그렇죠.
1: 여기 부산입니다, 여러분.
0: 부산입니다.
1: 대한민국 부산.
0: 네, 네.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뭐냐면 don't lower your guard.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라는 뜻인데 예문으로 It's getting cooler but don't lower your guard just yet as it's still humid.
3: It could be 42 degrees.
0: 32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습하니 아직 방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1: 우리 날씨 오정은 어제는 뭐 네. tough it out였잖아요.
0: Tough it out.
1: 그냥 네. 꽉 물고 그냥 참아라 라고 하지 말라고. 오늘도 뭐였다고요?
0: 오늘은 이제 네. don't lower your guard.
1: Don't lower your guard. 네. 버텨라.
0: 버텨라.
1: 네. 여러분 아직 덥습니다. 네. 이번은 그냥 참으세요 라고 말하고 네.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날씨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0: That's right.
1: 네. 예스. 32도입니다.
2: 네.
3: 42도가 아니고요.
1: 32도. 네.
3: 자, 날씨정 we'll see you back here next time.
1: Bye-bye.
2: Bye.
4: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3: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4: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나 근데 이 노래 베이스라인이 너무 섹시하잖아요. 둥둥두루 둥둥두루 둥둥두루. 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가사에서는요.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You know, love was changing the mind of pretenders, chasing the clouds away. 진짜 엄청 뭐 좀 시원한 그런 9월 밤을 they paint a picture, right? 아, 예. 근데 한국은 9월달 아직 덥죠? Right? I know it's only what? The second day of September we're into it. But I remember September, I know September being still one of the hotter months here in Korea. California는 진짜 시원해요. 9월달 되면.
1: 그 Earth, Wind and Fire가 또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10월 10월 21일로
0: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October?
1: 그게 10월로 아, 이제 바꿨을 거예요.
0: Bless you. 예. PD님 bless you. 방금 스니즈 너무 크게 들렸는데. 근데
1: Earth, Wind and Fire의 10월.
0: 10월.
1: 10월 21일.
0: 네.
1: 이렇게 나왔을 건데요.
0: 어 근데 이분들 뭐지 이제 다시 이제 활동하면서 September 말고 December 노래도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1: I think they have December. They have
0: 이런 느낌으로
1: Boogie 근데. Wonderland도 있고요.
0: 네네네.
1: Boogie Wonderland은 Boogie Wonderland 그것도 괜히 Boogie 약간 추운 노래 같아요. Boogie Wonderland
0: 맞아요 맞아요. 네.
1: 하여튼 다 신나요.
0: 맞습니다. 너무 신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곡을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요. Shall we 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one?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고3 마음입니다.
0: 마음이님.
2: 네.
0: 이렇게 heart님이라고 방금 말했죠?
2: 네.
0: 아 죄송해요. 와 이름이 마음이. 어 그러면 음이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그렇죠?
2: 네.
0: 음이님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1: Miss Heart.
0: 네. 우리 Army 형제 김조한이라고 김조한도 같이 인사 나누세요.
3: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Heart. 마음이님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자 오늘의 도전곡 September 이 노래 아시죠?
2: 아, 네, 알고 있었어요.
0: 네, 뭐 SNS나 이런 데 진짜 뭐 광고나 엄청 많이 나왔는데 뭐. 우리 음이님은 9월에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까?
2: 제가 자작곡이 없는데
0: 자작곡이 없다고요?
2: 제가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작곡이 없어서 9월 네. 달에는 꼭 자작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도전입니다.
0: 오. 음이님 그러면 혹시 무슨 뭐 어떤 음악 스타일 하고 있어요?
2: 아 저는 R&B 쪽으로 하고 있어요.
0: 지금 여기 옆에 지금 누가 계신지 알고 계시죠?
2: 제가 지금 라디오를 안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오 괜찮아요. 아 근데 그
0: 김조한입니다. 김조한
1: 이 노래 그 어땠어요? 그 좀 사실 R&B면 이 노래를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 네. 근데
0: 네.
2: 이 노래 듣고
1: 어땠어요?
2: 약간 리듬감이 있는 곡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R&B지만 이런 결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되게 새롭게 카피하고 불렀습니다.
0: 오.
1: 잘할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우리 한이 형 진짜 잘 알거든요. 노래하는 목소리 그냥 말하는 목소리만 듣고 아 이분 노래 잘 부를 거다라고.
1: 제가 이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 R&B를 또 이제 노래하고 또 작곡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September란 노래를 정말 이제 연습하면서 되게 좋았을 거예요.
2: 네.
1: 그냥. 제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0: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음이님, are you ready?
2: Are you ready?
0: All right.
4: Get it.
0: 들어볼게요.

0: 진짜 잘한다.
1: 감사합니다.
2: 아니 혹시 저 제가 네. 의미님 들으면서 이분 목소리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네. 로제의 목소리도 좀 들리지 않아요? 좀 의미님 뭐 그런 말 뭐 들어본 적 없습니까?
1: 네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2: 아 그래요? 나 네. 블랙핑 로제의 목소리랑 너무 닮았어. 너무
1: 아,
2: 비슷했어요.
1: 감사합니다.
2: 형 어땠어요?
3: 예감이 맞았어요.
2: 와 근데 진짜 R&B다 의미님.
3: 그냥 그 이 네. 노래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신 것 같고 그냥 아쉬운 거는 딱 이 올라갔을 때 그 네. 목소리가 이제 전화기에 다 못 남았어요.
2: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이 뭐 두두님이 음이 자꾸 도망가요 예. 하는데 근데 이 그쵸 음이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이게 네. 폰 자체가 이게 뭐지 그 피치가 너무 올라가는 순간 이제 안 들리는 그 피치가 있거든요. 네.
3: 오, 정말 아쉬워요. 그냥 아니 네. 너무 잘해서 더 듣고 싶고 그냥 느낌을 완전히 살려놨어요.
2: 이야 지금 방금 R&B 황제 김주환한테 이런 칭찬 받았습니다. 음이님 지금 기분 어때요?
1: 아직 너무 소복해요.
2: 와, 근데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의미님. 자, 감사하고요. 네. 잠시 대기해 주시고 우리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컴백하겠습니다.
3: 그리고요.
1: 네. 네.
3: 좀 이따가요.
2: 뭐 고민한다, 한이 형이.
3: 좀 이따가 노래 조금 더 해줄 수 있어요.
2: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1: 네. 네.
2: 대한민국 R&B 황제 김조한이 우리 의미님한테 혹시 노래 더 부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당연히 네. 거절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1: 안 되죠.
2: 네. 그럼 나중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의미님. 오케이?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자 일단 시작 너무 좋았습니다.
3: 오.
2: 자 어서 부산에 일단 작곡가? 그 준비, 네 그, 가수 준비 그렇죠. 하고 가수, 있는.
3: 근데요, 네 느낌이 오잖아요.
2: 네 바로입니다.
3: 바로
2: 진짜
3: 와요.
2: 너무 놀랍다 형도. 네. 마음이님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네, 부산 남구에 사는 탱토맘입니다.
2: 탱토맘님, 반갑습니다. 네. 이게 네. 닉네임 너무 귀엽네요. 탱토맘. 네.
3: 맘.
2: 네, 저 우리 R&B 황제 김주환이랑 인사 나누세요, 탱토맘님.
4: 네,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5: 네. 오늘 부를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네, 그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5: 한 번요?
4: 여러 번 들었는데 항상 그 세팅곡만 기억이 나가지고.
5: 네. 파리야 이 부분요.
4: 네네 맞아요. 네.
5: 연습하니까 어떠세요?
4: 생각보다 이 오빠로 들어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5: Do you remember?
4: 멤버 아니 그거 말고요.
5: 하하하.
4: 그거 말고.
2: 어느 부분 말합니까, 탱토맘님?
4: 아니 왜? 21st부터 그거 러버부터 뭐 와일 이런 거 다 오빠이잖아요.
5: 오케이. 바라레 1. 오케이. 이제 그 따라레 1, 2, 3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4: 네. 그게 좀 어려웠어요.
5: 따라레 1, 2, 3 따라레 1.
4: 맞아요.
2: 아.
4: 따라라. 네.
5: 그거를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4: 손가락을요?
2: 카운트.
4: 손가락 카운트요?
5: 예, 카운트를 이렇게 하면 1, 2, 3 Do you remember? 그러면 딱 이게 맞아요.
4: 네네네.
5: 가끔 저도 이제 무대 있을 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Do you remember?
2: 오.
5: 이 노래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뭐 가끔 연습이 덜 됐을 때 이제 무대에서 뭐 좀 그럴 때 뭐 다섯 번째에 들어가자 여섯 번째에 들어가자 이럴 때도 있어요.
2: 좋다. 완전 베테랑 가수의 노하우. 네, 완전 꿀팁이네요.
4: 감사합니다.
2: 나이스. 희재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September 혹시 희재님도 이제 9월 됐으니까 나는 9월 달에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한번 뭐 그런 거 있습니까?
4: 제가 그 여름에 제대로 바다를 뭐 놀았거든요.
2: 아.
4: 그래서 그 스탠드업 패들 보팅 있잖아요. 서서 하는 거.
2: 어, 맞아요. 광안리에 어. 하는 거.
4: 네네. 그거를 좀 사람 없는 9월에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2: 오.
4: 네.
2: 맞아요. 일단 바닷가는 이제 문 닫았지만, 그쵸. 스탠드업 패러볼, 서프는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네네. 맞아요.
2: 오,
4: 맞아요.
2: 재밌겠다. 네. 희진님 꼭, 꼭 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희진님이 부르는 네. September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네.
4: Yeah, I'm ready.
0: Let's get it.

0: 와, 이진이 너무 좋았다. 너무 신났어요.
1: 너무 제가 정말 춤추면서 했어요.
0: 네, 진짜 느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2: 오, 박자도 너무 좋고요, 바람도 좋고요.
0: 네.
2: 완벽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이게 희진이 부르면서 저희도 너무 그 신남을 느꼈거든요.
1: 아, 네네.
0: 스튜디오에서.
2: 근데 그 아까 박자 들어갔을 때요, 그거 혹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셨어요?
1: 예, 네, 약간 딱딱 하면서 옆에 딱딱 했어요.
2: 딱 맞게 들어갔네요.
0: 진짜.
1: 아우, 감사합니다.
0: 박자 하나도 two, 놓친 것도 없습니다.
2: 4, 5, 6, 7, 2, 1 딱 되죠.
0: 네. 아, 근데 우리 청자분들도 와, 음색이 엄청 맑으시다라고 네. 이렇게 칭찬도 들었고요.
1: 정말요?
0: 에너지도 아우. 넘치시다고 하네요. 우리 희재님.
1: 감사합니다.
0: 죄송해요. 우리 탱통맘님 아니고요. 우리 부사분들 듣고 태토남이라고 탱토맘 탱토맘
1: 아 태토남이라 할게요 그러면.
0: 아, 그래
2: 탱통 씨.
0: 네, 일단 그거는 뭐 네. 우리 뭐 어머님의 초이스고요.
1: 네네네.
2: 아, 근데 이 노래 정말 나왔을 때 이렇게 부르시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0: 맞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즐거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탱토맘님 일단 너무 잘 들었고 잠시 대기해 네. 주시고요. 우리 투표 시간 네. 갖고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하겠습니다.
1: 네.
0: 네.
2: 오늘 각자의 네. 매력이 다 있었어요.
0: 진짜. 너무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신나는 곡이 너무 좋은 곡인데 이 두 도전자들의 완전 다른 목소리였잖아요.
2: 그리고
0: 두 분 다.
2: 일단 기분 좋아지는 느낌?
0: 네. 맞아요. 네,
2: 그렇죠.
0: Both contestants actually. 네. 네 우리 그렇죠. 우리 음이님이랑 우리 탱초맘님 너무너무 잘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자, 나는 1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더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하거든요. But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Are you ready? 시작!
3: 10, 9, 8, 7, 6, 5, 4, 3, 2, 1.
0: All right, 투표 시간 끝!

0: do not send them anymore. Wow. They will not count.
1: 누가 됐을까요?
0: 진짜 너무너무 궁금하다. 네. So as we count the votes that have come in, 우리 문자 몇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쵸? 우리 의미님이 의미님이 이렇게 그 falsetto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코멘트가 몇 개 왔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 마우미님이 뭐 못 불렀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라고 아니고요. 그 폰 자체가 그냥 다 그렇죠 원래.
1: 그 목소리 자체가 가끔 이렇게 가까이 되면, 예를 들면 소리 약간 이제 크게 들어가면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소리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의 가수예요. 이 노래 부르는 그 톤도 그렇고요. 네. 그 라인 자체가요. 여유가 있어요. 그냥 그 하나하나의 가사 뱉는 그 자체가요. 네. 이제 그 리듬도 그렇고 그루브도 있고요. 네.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 그 정도 아니고 정말 네. 노래 연습하는 분이에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가수 준비하는 사람 분명할 거예요.
0: 우리 엘리아나님은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낭만 있네요. 목소리 좋으세요라고도 이렇게 문자 왔고요. 네. 우리 버스에서 올스타 듣고 계시는 우리 엘리아님 혹시 계속 듣고 계시면요 옆에 혹시 계시는 분한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우리 혹시 광고 부탁드릴 홍보 부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버스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부산형 방송 올스타 잉글리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부탁할게요. 엘리아나님
1: 깍 웃으세요. 와 진짜 재밌다.
0: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1: 와, 예, 방송 진짜
0: 엘리아나님 진짜 한번 부탁할게요. One time, please.
1: 올스타 잉글리시 진짜 재밌다. BFM.
0: 우리도 절대로 못할 못하는 다른 사람 다 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제 투표 시간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의 위너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궁금했죠. 형 너무 궁금했죠.
1: 뭐 저희들이 뭐 직접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에요.
0: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의 위너는요. 바로 1번 마음이님이었습니다. 음이님.
2: 네.
0: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느낌 어때요 지금?
2: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행복하죠. 네.
1: 이제 곧 자작곡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요.
0: 네.
1: 지금 그 가수 준비하고 계시죠?
2: 네.
1: 그러니까요.
0: 진짜
1: 이게 나오거든요.
0: 가수처럼 들렸습니다.
1: 이 정도 노래하면 네.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지.
0: 네. 일단 아까 우리 김조한 우리 가수가 네 부탁했던 우미님한테 부탁했던 혹시 뭐 노래 그냥 짧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네 그냥 제일 편안한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네,
0: 강조 부탁입니다.
2: 할 수 있어. 무조건 해야죠.
0: 네, 좋아요. 자, 혹시 의미님 준비됐으면 하면 됩니다.
2: 그냥 바로 부를까요?
0: 네.
2: 네.

0: body, number skinny, Louis. Hide your body, long as you done been by me. Ain't no problem, I ain't got nobody just for you right now. Got to choose all the better under you, I can. 감사합니다.
1: 오! 딱 제일 중요한 I can't, I can't. 아, 나 그 부분 듣고 싶었는데 아, 딱 근데 여기까지 참을게요, 참을게요. 와, 우미님, 저 시사 좋아하는 거 알고 그 노래 불렀습니까? 아, 저를 위해 뭐, 저 위에 아니고 김주한 위에 노래 불렀어야 되는데 저 위에 너 불렀나요?
2: 아니, 딱 아니 너무 좋았고요. 딱 느낌이 오, 민수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1: 맞아요. 네. 저 일단 아 근데 맞아,
2: 민수가 좋아하거든요.
1: 아, 근데 아까 뭐 로제 말도 했는데 진짜 시즌 목소리도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0: 일단 은민님 오늘의 이노자 위너 돼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립니다 저희가. 네, congratulations to you.
1: 10만 원 이제 상품권 이제 타셨는데요. 그걸로 네. 뭐 할 계획 있으세요?
2: 아마 엄마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0: 마음도 따뜻하고
1: 네,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0: 마음이님이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네.
1: 좋아요.
0: 죄송해요. 네, 재미없네. 자, 은미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이번 연도에 입시 보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이야.
1: 좋아요.
0: 나중에 좋아요. 입시 볼 때 저 네. 김주환 앞에서도 노래했어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인터뷰 때.
2: 아니에요. 네.
1: 거기 이제 그 노래로 이제 그 네. 음대 뭐지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2: 네네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우리 한영의 응원 한마디 혹시 부탁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그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각자 곡 분명히 충분히 이 정도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면 사실 그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곡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냥 약간 조금만 들어도 아는데요. 벌써 노래 네. 잘할 줄 알았었거든요.
0: Yeah.
1: 그래서 근데 또 그래서 더 듣고 싶었던 건데요.
2: 네.
1: 앞으로 더 파이팅 하시고요.
0: Yeah.
1: 그 대학교 꼭 잘 붙으시고요.
2: 네네.
1: 좋은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은민님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앞으로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오케이?
2: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탱통맘님. 나도 계속 탱통맘님이랑 잠깐 커넥트 할게요. 여보세요?
3: 네.
0: 탱통맘님. 아쉽게 네. 오늘 윈을 못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네. 너무 신나게 너무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진짜 너무 신나니 느낄 정도 너무 잘 불렀거든요. 탱통맘님이.
1: 네. 너무 좋았어요.
0: 네.
1: 그냥 아까 약간 프로님하고 붙어가지고요.
3: 아, 네. 하필 제가 R&B 하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좀 아쉽네요.
1: 예, 좀 너무 너무 심한 프로님하고 붙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3: 다음에는 조금 어떻게 좀
1: 맞습니다.
3: 쉽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1: 아니요, 맞습니다.
0: 이 마인드 너무 좋아. 네.
1: 재도전이 가능하거든요.
0: 네, 오늘 윈 못했으면 예, 예. 재도전 가능해요.
1: 네.
0: 이 맑은 목소리 다른 날에 그냥 앞에 네. 선수랑 그냥 안 붙었으면 진짜 제가 볼 때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 목소리거든요.
1: 예. 오늘 너무
3: For sure?
0: 예. For sure.
1: 오늘
0: I guarantee.
1: 오늘 너무 선수였고요.
0: 네.
1: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네. 아니면 피자.
3: 아.
0: 둘 중에 하나만요. 네, 둘 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
1: 예, 고르세요.
3: 브랜드를 알 수 있을까요?
0: 브랜드까지는 말을 못합니다. 저희.
3: 아, 말 못하는가요?
0: 그래도 맛있어. 올스타 잉글리시는 맛 없는 거 절대로 안 보냅니다.
3: 예. 나름대로... 그러면 치킨 하겠습니다.
0: 네. 근데 혹시 은미님, 은미한테 네. 우리 탱토맘님 너무 브랜드 걱정하면 우리 나중에 작가님이랑 커넥트 할 때 그때 물어보면 됩니다.
3: 네네.
0: 아마 작가님이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3: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탱소맘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준비하는 그 기간이 참 되게 즐거운 떨림이어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0: 이노잡 준비한다고요? 준비하는 네네. 기간. 오.
3: 네.
1: 이제 재도전 하실 때도 그 또 이제 즐거운 그 떨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서 thank you so so much, 챙터맘님.
3: 네, thank you very much.
0: 네.
1: 감사합니다.
0: 역시 너무 이게 너무 밝은 bright mind 너 너무 좋아. 자 오늘의 이 노잡 네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 이 노잡은 없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1: 다음 주는 뭐 좀 특별합니다.
0: 왜냐하면 as we mentioned,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taking place. Next week, Wednesday, September 9th at 6 p.m. here at the brand new studio, we'll be welcoming some of you, a lucky couple of our listeners, to be here in the studio to listen to 순순히, Busan's very own trio, 순순히 live, as well as R&B 황제 김조한
1: 스튜디오 공개 라이브
0: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And of course you could continue to listen to the special event live on YouTube or on the radio as well. Hyung, we do have to call it quits for now.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1: Yeah.
0: Bye. 네. Hyung, we'll see you tomorrow. And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In the meantime.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자, 오늘도 준비 운동까지 다 했으면 물로 풍덩 뛰어들어 봅니다. 쉬쉬. 저기 새로 오신 분 성함이
4: Hello. Nice to meet you. I'm Daniel.
3: 아하,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저도 일단 영어를 잘 못해서 Korean speaking, okay?
4: No problem. I can understand Korean.
3: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발차기부터 갑니다. 스타트. 1, 2, 1, 2, 1, 2, 3, 4. 에헤이, 거기 대니엘 씨, 일에 발을 요래 차지 말고 이래 차입니다. 시시.
4: Like this. 첨벙, 첨벙.
3: 에헤이, 발을 그래 사람 차듯이 차면 안 되고요. 자 요래 탁 꺾어 가지고 1, 2, 1, 2.
4: Okay, let me try that. 1, 2, 1, 2.
3: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숨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음파, 음파.
4: Oh, okay, like this. 음파, 음파.
3: 에헤이, 대니얼 씨, 이래 겁이 많아가 우째 수영을 배웁니까? 자, 잘 봅니다.

0: Oompa, oompa.
1: Okay, let me try it again. Oompa, oompa.
0: Hey, 진짜 와이랍니까? 혹시 목이 마릅니까? 물을 한 번에 1리터씩 마시뿐 우자입니까? 수영을 의사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는 거예요? 요래 쉬운 거를.
1: Oh, I'm so sorry. I recently moved and I changed jobs, so I've been pretty preoccupied. So I can't really concentrate today.
0: Okay, 뭐 바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해봅니다. 알았지요? 자, 갑니다. 음파, 음파, 음프로파, 파파.
2: 오늘 배워볼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ve been preoccupied.
2: I've been preoccupied.
3: Preoccupied는 어떤 생각, 걱정, 일 등이 머릿속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느낌을 말할 때는 preoccupied를 사용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정신이 없었어요. I've been preoccupied.
1: I've been preoccupie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1: 첨벙 첨벙.
5: 아,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아, 이피큐션 정해야지. 아, 인어접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인어접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어접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시작하기 전에요. 네. 우리 그 피디님께서 제보를 안 해주셨는데요. 네. 머리 스타일 김정은 같아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분께서 잘못한 겁니다.
1: 그분이 누군데요?
0: 김정은.
1: 아, 네.
0: 왜 하필 많고 많은 헤어스타일 중에 그거를 선택하셨죠? 네, 장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울프컷도 가능하고 울프컷 한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네,
1: 이 아니 우리 여정한테 울프컷 한번 보고 싶네요.
0: 아 저는 네, 그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1: 네. 근데 아마 우리 여정이 할 수 있을 뭐지 그 전보다 제가 아마 가능할 거거든요.
0: 오, 그니까요.
1: 여러분 저 울프컷 한번 해볼까요?
0: 저는 찬성이에요. 피디님이 눈을 피하시는.
1: 어차피 피디한 눈 마주칠 필요는 없습니다.
0: 없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자적인 뭐가 또 있죠?
1: 네, 아 왜냐면
0: 맞아요.
1: 오늘 방송 우리 특히 우리 너튜브로 네, 시청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0: 네네. 네.
1: 일단 뭐 오늘 너튜브 화면에 뭐 이게 희한한 뭐 장면이나 아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 올라왔다. 아까 우리 부스타분 한 명이 내가 잘못 누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화면 맞았거든요. 오늘 우리 부장님이 우리 올스타 시간에 나 이거 카메라 세팅 한번 더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그래서 올스타 잉글리시 일단 너튜브 방송은 네 카메라 연습 시간이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렇게 됐습니다.
0: 중간에 조명이 꺼질 때도 있어요.
1: 네. 네
0: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여기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또 네 넘어갈게요.
1: 시간 없어요.
0: 네네. 이제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도 1등은 낙지연이님입니다.
1: 진짜요?
0: 3일 연속 월화수.
1: 우와.
0: 와 목금까지 이제 석권하시면은 고 이관왕 이제 이관왕.
1: 근데 금요일까지 또 계속 1등하면.
0: 네네네.
1: 뭐지 이제 우리 올스타 우리 BFM 예산에 있는 선물 아니고 요정이 자기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0: 내일 라이브 없어요. 네. 내일 라이브 꺼버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낙지연이님 1등 하셨고 네. 날지님이 2등. 날지님 요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베네님이 3등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엘리아나님이랑 해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요즘 진짜 꾸준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역시 저랑 이렇게 1일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다시 이렇게 오네요.
0: 근데 1일만 하실 건가요?
1: 아니요.
0: 그 기념일로
1: 네.
0: 10일, 100일.
1: 맞네요. 일단 여러분 저는 제가 챙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기세요. 민수 씨 오늘 저랑 100일입니다. 뭐 저랑 오늘 6개월 됐어요. 저랑 오늘 1주년입니다.
0: 1주년입니다.
1: 네. Let me know. Okay?

0: 미수 영어로도 좀 네, 영어로도 좀 해달라고. 네.
1: Please.
0: 네네네.
1: Thank you.
0: 그리고 이제 낙지어리님께서 그 CD 얘기했었잖아요.
1: 뭐요?
0: CD 1부 때.
1: 아 CD. 아,
0: CD를 굽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1: 네.
0: 낙지어리님께서 저 CD 굉장히 많아요. 성악을 오래 했어서 클래식을 좋아해서 서울까지도 CD를 가지러 간 적이 있다.
1: 와우.
0: 네. 그 요즘에도 매장에 종종 가신다고 하고요. 다은님께서는요. 저 초등학생 저학년 때까지 CD로 노래나 영상 받고 했던 것 같은데
1: 네.
0: 고학년 때부터는 이것도 혹시 요즘 세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MP3.
1: MP3.
0: 네, MP3를 네. 썼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1: 네,
0: 네.
1: Can I give a quiz question to you?
0: Okay.
1: CD 무슨 약자인지 압니까?
0: 뭐예요?
1: 진짜 몰라요?
0: 네.
1: CD.
0: What is it?
1: 혹시 우리 부사분들
0: 네.
1: CD 이 약자 이 뜻을 먼저 아십니까?
0: CD
1: 검색하면 재미없죠.
0: 저는 얘기 안 할게요.
1: 네, 제가 딱 네. 딱 10초를 드리겠습니다.
0: CD
1: 계속 오늘 계속 CD라고 했는데 CD 이 약자 그 의미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0: 네, 전 찾아봤는데 네. 두 가지가 나오네요.
1: 왜 두 가지 나와요?
0: 네. 먼저 민수 씨께서 답변을
1: 일단 제가 말하는 CD 동그란 거 음악 틀거나 이렇게 DVD도 이런 사이즈 정도잖아요.
0: 네네네.
1: 네, CD 일단 정답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네. 아, 여러분들 저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서 You're waiting for me to tell you the answer, right?
0: 네네네.
1: All right, I'll tell you. CD stands for compact disc.
0: 맞아요.
1: Compact disc.
0: 근데 거기서 CD ROM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 CD ROM.
0: 그 뭔지
1: 있죠.
0: 아세요?
1: Compact disc ROM.
0: 그 ROM 뒤에가 혹시
1: ROM도 약자예요?
0: 네, ROM도 약자.
1: 저는 ROM 그냥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0: ROM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1: 네.
0: 저도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Mm-hmm. Read only memory.
1: Read only memory. Yes.
0: 네.
1: 알고 있었어요.
0: 미수 씨가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1: That's 네. right. Compact disc.
0: Compact disc. 요즘은 굉장히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문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네, 지수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오늘 네. 시간이 좀 있네요.
0: 오늘은 뭐 좀 넉넉하죠.
1: 네,
0: 이럴 줄 알았어요.
1: 말 더 할 걸.
0: 네네네.
1: Please, what's the topic?
0: 요즘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그 부장님께서도요. 요즘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는 게 많다. 그럼 그 전에 없었던 건가요?
1: To you?
0: 아니요, 아니요. 주제가
1: 네.
0: 요즘 굉장히 상식적인 걸 많이 갖고 와서
1: so she,
0: 배우는 게 있다.
1: She complimented you.
0: 네네네.
1: 네. 근데 자신의 컴플리멘트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토픽 다 우리 부장님이 다 오케이를 드리는 거잖아요.
0: 근데요,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거절당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1: 네. 아, 부장님. 우리 올스타 좀 챙겨 주세요.
0: 네. 펀 팩트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오늘은 캐나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1: 오케이.
0: 가 보셨어요?
1: 한번 가봤어요.
0: 아, 한 번이요?
1: 네.
0: 바로 이제 미국이랑 붙어 있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때 한번 가족들이랑
0: 음흠.
1: 거기 밤프.
0: 밤프.
1: 밤프. 밤프. 밤프. 밤프에 거기 이제 스키 리조트 그런 곳이거든요.
0: 네네네.
1: 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데 가서도 한국 음식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솥 비빔밥이랑 불고기 먹었습니다.
0: 그게 십몇 년 전인가요?
1: 십몇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때였어요.
0: 아 그럼 5년 전이네.
1: 아 맞네. 5년
0: 전이네.
1: 네.
0: 네. 자 오늘은 뭐냐면 Why is playing too many foreign songs on Canadian radio illegal? 입니다.
1: Foreign songs basically so non-Canadian songs or songs by non-Canadian artists.
0: That's right. 이제 캐나다 라디오에서 해외 팝송만 신나게 틀었다가는요.
1: 네.
0: 방송국이 법적 처벌과 함께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게 왜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겠죠.
0: 뭐죠?
1: 뭐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에도 다른 방송, 다른 쇼에 대해서 이름만 나오면 저 막 부글부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0: 그것도 있지만
1: 네.
0: 하나만 더. 더 있을까요? 네. 미수 씨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네.
1: 혹시 뭐 세금 문제입니까?
0: 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예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아실 수도 있겠지만 The answer is known as the Canadian content. 이게 CanCon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Rule, this law legally enforces that at least 35% of radio music must be created by Canadian artists to prevent Canadian identity from being swallowed by US pop culture. 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게 MAPL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이게 뭐냐면 to qualify as Canadian content 이게 캐나다인이라고 해서 가수가 캐나다인이라고 해서 캐나다 음악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1: 어 그래요?
0: 왜냐하면 to qualify as Canadian content a song must satisfy at least two of the four conditions in the MAPL system which is music, artist, performance and lyrics. 그래서 MAPL 중에서 네. 두 개가 그 인정이 돼야 된대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게 Justin Bieber, Drake,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1: 네. 이런... Shania Twain 좀 옛날 가수인데.
0: 몇 년 되죠?
1: 몰라요?
0: 네.
1: 저도 몰라요.
0: 미안합니다.
1: 네.
0: 이런 세계적인 탑스타의 곡이라도 미국 프로듀서와 제작진이 대거 참여를 하면요. 이걸 외국 곡으로 분류를 한대요.
1: Really?
0: 네. 아무리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1: 네.
0: 그 두 번째는 뭐냐면 Sharing a border and language with the US, Canada faces an overwhelming influx of massive American media.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35에서 40%를 강제를 시킨대요. 법적으로 자국 음악 방송을 그래서 신인 아티스트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1: 부장님 혹시 뭐 캐나다 가요? 혹시 캐나다에 있는 혹시 라디오 방송국으로 혹시 이직합니까?
0: 아 PD님 보내주세요.
1: 네. 아니 PD님 부장님이 너무 이거 궁금한 이게 토픽인 것 같아서.
0: 근데 왜냐면요 오늘 네. 제가 그 보내드렸거든요.
1: 네.
0: 오늘의 아지즈소입니다 하고 이제 매일 오전에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1: 네.
0: PD님께서 이거 팩트 맞아요? 더블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1: 팩트 꼭 해야죠. 네.
0: 근데 제가 이거 그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1: 네.
0: 그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직접 확인한 겁니다.
1: 네, 여러분.
0: 네, 네.
1: True. Fact입니다.
0: It's fact.
1: 네.
0: 네.
1: 자, 오늘의 Did You Know? Why is playing too many foreign songs on Canadian radio illegal? That's why.
0: That's right.
1: 자, 오늘 또 했습니다.
0: Bye-bye.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네 여러분 welcome back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Joining us 우리 과장님 HK 과장님 왔습니다.
5: 아 반갑습니다.
1: 아니 뭐 인턴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 뭐 주나 과장님이네. 네. 근데 우리 유술님 물놀이 하러 왔나요? 물놀이 하다 왔나요?
5: 아, 우리 또 토리님도 그렇고요. 네. 우리 두둥님 다 제 옷에 대해 말씀 주시네요.
1: 틀림없이 데이오프라고 하네요. 우리 과장님이 의상 보고. 네.
5: 맞습니다.
1: 잘 쉬고 왔어요?
5: Yeah, I took the day off.
1: 네.
5: But the important thing is
1: 네.
5: not for my leisure.
1: Oh.
5: Because of, you know, I had reserve Force training.
1: 아
5: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죠.
1: Reserve training 맞죠.
5: Yeah, reserve training.
1: 네.
5: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우리 소리님도 동네 마실 오셨는 이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5: 동네 마실 오셨는가?
1: 네.
5: 그 빵 터졌어요. 아 두둥님 방금까지 소파에서 드러누운 듯한.
1: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렇게 딱 집에서.
5: 유저님 휴가가 몇 개인가요? 한데 휴가가 아니고요. 예비군 훈련. 시도 온 게 아니에요.
1: 맞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예. 사람들이 오해 안 하죠. 예. 근데 저도 보기에 딱 이렇게 집에서 소파 이렇게 앉다가 아 오늘 뭐 보지? 아 맞다 올스타라고 하고 막 엄청 급하게 온 그런 느낌이라서.
5: 아 우리 또 유재님 아직 예비군 가실 나이인가요?
1: 네. 부럽습니다 진짜. 저 끝난 지 좀 됐거든요.
5: 오, 군대 얘기 많이 해. 두둥님 언젠간 온다 민방위. 예 고맙습니다.
1: 네 these days I guess you know you have, for people like me I guess you have to be thankful that they still call you. 뭐 와야 되죠 와야죠라고 올 때 아 그래도 좀 그래도 아직 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5: 아 요것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1: 네.
5: 아 이거 아닌데 좀 you know joining us English 네. always boosts my mood.
1: Of course.
5: Yeah.
1: 네. How was it? How have you been so far?
5: 이것도 너무 반복이긴 한데 nowadays I'm still swamped at work
1: 네.
5: and also reserve training itself was quite tough.
1: 아, 맞아 이 더운 날씨에
5: 네,
1: in this weather
5: 더워가지고.
1: you did it inside right? 안에서 했죠? 실내에서 했죠?
5: Sailors. yeah.
1: 아주 시원한 곳에서
5: 네, 네.
1: 아주 힘든 트레이닝을 그래도 네. HK 과장님이 나라를 지킨다고 네 이렇게 하고 일단 방송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또 단골 고객 김미숙님 또 반갑고요.
1: 네, 반갑습니다.
5: 우리 유리엘 김 589님 부스트.
1: 네,
5: 부스트만 하고 끝인가요?
1: My mood.
5: 예,
1: 이렇게 원하시죠. 좋아요. So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updates from Busan City events, programs, policies, and much more always brought to you by 우리 과장님. Shall we get to today's 민원?
5: 아, sure.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6: 여보, 아 여기 국밥집 줄 너무 길다. 그치야?
7: 아 여보, say less. Where's the end of the line? 대체 줄 끝이 어디야? 아 저 뒤에 시작하나 봐. The line starts back there, 여보.
6: 그러게, 우리 저기 버스 타고 오면서 좀 늦었나 봐, 그치? 근데 있잖아, 요새 버스에서는 현금 내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7: 아, 더 현금 없는 버스 한다고 들은 것 같아. It rings a bell. 아, 그나저나 여보,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입맛도 도는데 좀 강력한 걸 먹었으면 좋겠어, 여보. Time for the big guns.
6: 아, 좀 강력한 거? 뭘 먹고 싶어?
7: 아, 가을하면 전어잖아, 여보. I'm craving for 전어. 전어 is my go-to food. 여보, 가을에 전어 먹으면 힘나서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The world is your oyster, 여보.
6: 전어도 아는가 보네. 아, 그래. 그러면 저기 전어도 먹고 가을인데 어디 놀러도 좀 갈까?
7: 아! 아, 우리 오빠 we click. That's my jam. 아, 알잖아. My rule of thumb is BFM. 그래서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앞에 빨리 물어봐.
5: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을 맞아 열대야를 아 이게 열대야가 아니구나. 아 지난주 무더운 여름을 맞아 아 우리 저 전어 그리고 저기 요금 없는 버스 등이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과장님
6: 죄송합니다.
1: 우리 방송에도 조금 관심 조금 가져줍시다.
6: 네, 지난주 거를 여기를 안 바꿨네요.
1: 네.
6: 네네.
1: 자, 딱 카피 페이스트 걸렸습니다.
6: 예. 네. 아유, 제가 어제 저기 민주쌤 건 열심히 봤거든요.
1: 네.
6: 그 우리 줄 기다리는 거.
1: 네.
6: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썼는데 아
1: 근데 다른 게스트의 방송을 챙기는 것보다
6: 예, 예.
1: 이거 과장님도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여기
6: 아,
1: 지금
6: 네. 아 그렇죠
1: 예.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 커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5: 아 오늘 좀 다양해. 우리 저기 버스 얘기도 있고요.
1: 맞아요. 전어 얘기도 나왔고.
5: 아, 전어 제가 오늘 특히 좋아하는 거 전어.
1: 그렇죠.
5: 전어도 네. 있고 또 놀러 갈 곳도 있고.
1: 가을 뭐 그 네. 날들이 얘기도 나왔고요. 좋아요. So what's first?
5: 아 first 가 우리 좀 댓글이 또 많거든요. 좀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빌리 리소님.
1: 네.
5: 아 부산 영어 방송 올스타 그간 듣다가 라이브 처음 봤는데 좋네요.
1: 어 우리 빌리 오소님.
5: 아
1: 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 처음인데 제일 재밌는 코너에 오셨네요.
1: 저랑 1위 네. 됐습니다. 빌리 오스님.
5: 아 우리 또 수빈이언 닥터수님 어제 표현 많이 나오네요. 민수니는 그만 좀 먹지.
1: 네?
5: 그만 좀 먹으래요.
1: 뭐를 먹어요?
5: 먹는 거 계속 나오니까.
1: 저는 사실 전어. 전어가 네. 뭐죠? What is 전어?
5: 전어가 저 물고기죠.
1: 그쵸.
5: 구우면 맛있는.
1: 전어 is seasonal 예. fish, right?
5: 예, 맞습니다.
1: 아, 먹어본 적 없어요, 저.
5: 아 그래요?
1: 네.
5: 그 뒤에 나오고요. 우리 또 아 두둥님 예비군이니까 용서. 아이 빌리 소원이 좀 이상하시네요. 민수 씨 라디오에서 계속 들었는데 목소리가 항상 좋았습니다.
1: 아이고 빌리 어서님 아 이런 칭찬 아 이게 너튜브로 들으니까
5: 근데 네. 딱 목소리 얘기만 있네요.
1: 네
5: 예
1: 빨리 얼굴 얘기해서도 빨리 코멘트 해주세요.
5: 예, 목소리만 이렇게만 있고요. 네. 두둥님, 와 전어 몰라요? 가을 전어.
1: 네, 아, 가을 전어 몰라요. 아, 저는 해를 잘 안 먹거든요. 아, 우리 집이.
5: 유레키 모팔군님, 전어 is very good.
1: 아, I believe you. 네.
5: 디에너, 전어.
1: Gizzard? Gizzard는 똥집 아니에요?
5: 아 맞아, Gizzard shed인가? 뒤에 나옵니다.
1: That doesn't sound delicious. Yeah. Anyways, 우리 전어 말하기 전에 또 다른 거 있잖아요.
5: 아 맞습니다. First one is about books.
1: Books.
5: 첫 번째 건 좀 책에 대한 걸 준비했거든요.
1: Next, pass.
5: 아니, 이거 중요한 건데. You know, many people said autumn.
1: 네.
5: Autumn is the perfect season for reading books.
1: So they say.
5: Yeah, many people said. This Busan City will open many events in September to celebrate so-called Reading Month. 그러니까 우리가 9월에 독서의 달이라고 해요.
1: 네.
5: 그래서 많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 Okay, so the month of reading, Reading Month, sounds 네. nice. Tell us more in detail.
5: In Busan, there are you know, more than 50 public libraries.
1: Mm-hmm.
5: 공공도서관이 50개가 넘는데요.
1: 생각보다 많네요.
5: 57개인가 있거든요.
1: Wow.
5: 이제 because of the time limit.
1: That's like 2 to 3 per district.
5: 아 맞습니다.
1: 네.
5: Because of the time limit, today let me focus on two most famous and popular libraries.
1: Okay.
5: First one is Busan City Hall Open Library. 부산시청 열린 도서관입니다.
1: Two of the most popular, right?
5: 아,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1: 이런 뭐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5: 네네네. 부산시청 제일 많이
1: 쓰... 들어갑니다.
5: 아,
1: Two of the most popular이라고 했습니다.
5: 아, 제 혹시... 마음속에 좀 바꿀게요. 예예. 예. You know, this Saturday,
1: 네.
5: 2 p.m. There will be music concert with children's picture book.
1: Oh, okay.
5: 이제 우리 그림책과 함께하는 뮤직 콘서트가 있고요.
1: 네.
5: And also next Saturday, 4 p.m. There will be concert about 흥부와 놀부.
1: 아,
5: 흥부와 놀부 아세요?
1: 흥부 그거 노래 알거든. 흥부가 이만큼, 흥부가 이만큼 그 놀 또 그 흥부 아니에요?
5: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고요.
1: 네.
5: And also two Saturdays from now, September 19th, 2:30 p.m. There will be Book Talk with famous author 서현. 아 가수 아니고요. 책 작가님 서현님 유명한 분이 있어요.
1: 죄송해요. 저도 가수
5: 말았어요. 아니 We're gonna have Book Talk with you know famous author 서현 네. about mm-hmm. picture books. Except this, there will be many other cultural events, hands-on activities, exhibition, and events.
1: So that's taking place at 과장님's favorite library, the City Hall Library.
5: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adding to that. In Busan Library, 부산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1: Mm-hmm.
5: 아세요?
1: 부산 도서관은 들어봤죠.
5: Yeah, it is in 사상구 네. district. You can also enjoy many events like special lectures like AI and books.
1: Mm-hmm.
5: And also you can learn sign languages. 수어.
1: 아, 네.
5: Sign languages도 uh-huh. 배울 수 있고요. And also there are many hands-on activities like making goods, writing your own essay, and talk concert with authors, etc.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website.
1: 맞습니다. And 여러분, as September is the month of reading, 저는 뭐 잘 읽진 않는데요. I heard libraries are some of the coolest places to be in. 진짜 시원하거든요. 도서관도.
5: 시원하긴 합니다. 네. 예, 예, 예.
1: So why not on a hot day visit a library, pick 맞습니다. up a good book, okay? 네.
5: 우리 댓글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1: 네.
5: 이 대부분이 우리 책보다 전어 얘기가 많네요.
1: 우리 부산분들 맨날 그래요. 네. 음식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 여기 방송이 집중 안 하고 자기 맛집 쉐어링만 하고 그랬거든요.
5: 아 우리 요분 댓글을 읽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조현철님.
1: 네.
5: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가을에 더 고소하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1: 일단 감사합니다.
5: 예예. 예.
1: 네.
5: 아 또 유리의 킴 589님 가을이여 어서 와라. 아 두둥님 민수 도서관 근처도 안 가실 것 같은데.
1: 도서관 일단 한번 가볼게요.
5: 네. 아 우리 여기 나오네요. 요.
1: 뭔데요?
5: 저 포스터 아 제가 갖고 온데 좀 작네요. 죄송합니다.
1: 잘 보이거든요. 네.
5: 저기 우리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거 있어요. 부산 도서관.
1: 부장님 줌인 안 해도 돼요.
5: 네네.
1: 잘 보입니다.
5: 아 예, 잘 안 보이네요. 네.
1: 자 감사합니다. What's next?
5: 아 second one is about bus.
1: 아 그 아까 우리 그 민원에 yeah. 들어왔던 버스.
5: 네네 맞습니다. 아 부산 City will begin a pilot program for cashless buses on some city bus routes starting in October. 10월부터 시작하는데요.
1: 네.
5: The program will cover 542 buses across 35 routes. 그러니까 35개 노선에 542개 버스에서
1: 네.
5: 이제 현금 없는 버스를 하는데
1: mm-hmm.
5: And passengers will pay their fares using transportation cards or mobile payment methods.
1: Okay, so 542 buses
5: 맞습니다.
1: along 35 routes. That's quite a lot.
5: 맞습니다. It's approximately 20% of total buses in Busan.
1: Wow.
5: the reason why Busan City picked these, you know, routes, mm-hmm. 35 routes, is include 24 bus routes, which recorded the lowest usage of cash. 이제 현금 사용률이 좀 낮은 24개 노선하고요. And also 11 express bus routes.
8: Yeah, why not, right? Because a lot of people are not using cash anyway. So, yeah. And it's true that the usage of cash on buses much lower than before. Right? 다 카드로 하잖아요.
5: 아, 저기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죠?
8: 네,
5: 나오네요.
8: 나왔습니다.
5: 저기 저것도 좀 작은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8: 잘 보입니다.
5: 예,
8: 걱정
5: 잘
8: 마세요.
5: 보이죠?
8: 네.
5: That's the reason why, you know, Busan City implement this program because mm-hmm. nowadays just only a few people use cash mm-hmm. in bus. Mm-hmm. This one aimed at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program, the city will consider whether to expand the cashless bus system. Adding to that,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social workers like elderly people, city will allow passengers to pay their fee via bank transfer.
8: Okay.
5: 이제 계좌이체로도 우리 노약자분께는 내실 수 있도록 합니다.
8: 네.
5: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8: Thank you so much for that. 네. What's next, 과장님?
5: 아, 또 넥스가 댓글이 또 많네요.
8: 댓글 피하려고 했는데.
5: 아, 두둥님, 챗 GPT한테 좀 크게 짜달라 하시소.
8: 과장님, 문자 다 안 읽어도 돼요.
5: 아, 전 다 읽어드립니다. 아, 유저님. 네, 아 뭐죠? 네, 반갑습니다.
8: 이런 거, it's not for us. They're chatting with one another online.
5: 여러분끼리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8: 네.
5: 아 유저님, 어르신들이 계좌이체로 가능하실까요?
8: 어 근데 요즘 이제 계좌이체도 네네. 대부분 일단 저희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 우리 또 기사님이 좀 도와드릴 거예요.
8: 어, 네. 네네. 도움 드리겠죠.
5: 네, 좋습니다.
8: What's next?
5: Next one is about movies.
8: Music to my ears.
5: 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8: 네.
5: The 5th Blue Planet Future Festival.
8: Okay.
5: In Busan, 제5회 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인데요. This one will take place this Thursday through next Monday at Busan Cinema Center.
8: Okay. So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So it's basically about our environment, right?
5: 아 맞습니다. Say less. To publicize the severity of climate crisis, climate change, or global warming.
8: 네.
5: So from 2022, this festival has opened in every year, and this year with the theme of Earth and Us.
8: 네.
5: 이제 다시 지구라는 주제인데, there will be many programs like movie festival, video contest,
8: sure.
5: poster contest, conference, exhibition, and hands-on activities, etc.
8: Nice. So not only screening of movies, but video and poster contests. Talks and conferences as well as an exhibition. Oh, lots to do, lots to see.
5: 맞습니다. Especially when it comes to movies, you can enjoy 58 movies from 29 countries.
8: 네.
5: And you can buy tickets via online or even on-site as well.
8: Mm-hmm.
5: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this event,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8: Good to know. Thank you so much. All right, we have time for one more bit of news.
5: This one is the highlight.
8: 여러분이 드디어 기다렸던
5: 계속
8: 전어.
5: 얘기하셨던 거예요.
8: 네, 전어
5: 전어입니다.
8: 디테일 왔습니다.
5: 24th 명지 마켓 전어 페스티벌.
8: 오.
5: 제24회 명지 시장 전어 축제입니다.
8: 네.
5: This one will be held from next Tuesday to Thursday at 강서구 명지 마켓.
8: 와우. 전어. 전어 is one of the best foods in autumn, right?
5: Minsu, have you ever heard this old saying?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8: 진짜요? 그런 말 있어요?
5: 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8: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So the
5: 맞습니다.
8: smell of 아까 이게 전어로 뭐랬죠? Gizzard라고 했나요?
5: Grilled gizzard.
8: 네, can even bring back a runaway wife, runaway bride.
5: 맞습니다. 맞습니다.
8: 그 정도 맛있어요.
5: 맞습니다. 네. 아, 여기 두둥님 이제 집 나간 하루도 돌아온다.
8: 하루가 왜 집 나가?
5: Yeah. So
8: 학교 가려면 집 나가죠.
5: So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8: 네.
5: Like, 이것도 있어요. Firework festival.
8: Oh, nice.
5: And special performance of guest singers.
8: Mm-hmm.
5: And also, you can eat 전어 for free.
8: Oh, for free?
5: Yeah. But not much.
8: 여기서 한 맛보기 한번
5: 맛보기
8: 해보겠습니다.
5: 네. And also, Keys Art Festival.
8: Nice.
5: K-pop festival.
8: Nice.
5: Flea market and night market, etc.
8: 네.
5: 아, 우리 저기 포스터 보시면 전어가 저기 노래 부르고 있죠.
8: 아,
5: 저기 전어가 저기.
8: 네네네, 네. 그렇군요. So 전어, as it is known as the go-to food during the fall season here in Korea.
5: 맞습니다.
8: 왜 나 안 먹어봤지? 전어? 무슨 맛이에요? How would you describe the taste?
5: 저도 잘 먹어봤어요. I have no idea.
8: 자, 일단 전화 축제입니다. Taking place at 명지 Market, the 24th of it. 24회 됐네요. Nice. So, 과장님, lots to do, lots to see. As always, here in Busan City, thank you so much for the rundown. 자, 마지막. 네.
5: 아, 우리 댓글. 아, 나 댓글이 아니고.
8: 댓글. 아, 댓글에. 너무 댓글에 집중해서 이분이. 네.
5: 댓글에 두둥님.

0: 서지호님 혼자 큰 이유는 포스터를 제가 안 만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 그쵸. 네, 예. 일단 뭐 부산시에서 예, 예. 일단 뭐 강서구, 강서구죠.
0: 예, 예. 강서구 네. 디스트릭트.
1: 자, 이분을 조금 더 포시하셨나 봐요. 네, 자 궁금한 영어.
0: 아, sure.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0: 아, 우리가 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골칫거리.
1: 아.
0: 성가신 사람.
1: 네.
0: 아, 아니면 또 뭐 일 같은 거 중에 아주 귀찮은 거.
1: 또 이거 누구한테 쓰게요? 이거 이런 말.
0: 골칫거리.
1: 네. 자, 그럴 때는요. 아,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 뭐뭐가 something is a pain in my neck.
0: A pain in my neck.
1: Or a pain in the neck.
0: Pain in the neck.
1: 이렇게 할 수 있죠.
0: 아, 목 안에 아픈가 보네요.
1: 아, 그거는 throat죠. 목 안에가 아, throat인데 neck가 이게 이 목 말입니다.
0: 아, 이 목.
1: 아, 네. 아, 쟤 때문에 pain in the neck. 진짜 맨날 목이 이 뒤가 땡겨. Right? 네. 아, he's a pain in the neck라고 아, 할 수 있죠.
0: He's a pain in the neck.
1: 네. 쓰지 마요. 뭐 좋은 말은 아니면 좋은 뭐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민수 is a pain in the neck.
1: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안 읽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아,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 very informative segment.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아, bye bye.
1: 네. Tim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night. Our last track by 최유리, 풀꽃. 여러분,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0: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1: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2: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1: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3: Baga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0: 8: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자, 우리 진달래반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요?
3: Yay! This is my favorite playtime. Oh, and this is my favorite toy. Yay!
4: 야, 대니얼, 이거 아까 어제 아침부터 내가 찜해 놓은 거라고. 이건 내 거야.
3: Oh, no. Here, I can't find any name tags. So, anyone can play with this toy.
4: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거 그저께 저녁에 내가 가지고 놀려고 꿈까지 꾼 거거든. 내놔.
3: No, no. Give it to me.
4: 야, 대니얼. 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가스 공격하는 거가. 아, 나 진짜 내 콧구멍 물려내. 물려내.
3: I didn't mean to. I just
4: 선생님, 선생님, 대니얼이 자기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저한테 냄새 공격했어요.
2: 아니, 아니에요, 언니야. 친구가 아무리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3: Oh, no. Teacher, are you okay? Oh, I didn't mean to. Look, when I touched this toy, Ani ran to me, and I...
4: 아, 진짜, 대니얼. 네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 장난감 포기할 줄 아나. 이리 내놓으라고. 이거 내가 먼저 찜뽕했다고.
3: Oh, Ani, come on. This is mine. I touched it first. Give it to me. Give it to...
2: 얘들아, 사이좋게 놀아야... 그러면 안 돼요.
5: 오늘 배워볼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 해?
6: I didn't mean to.
5: I didn't mean to.
6: M-E-A-N. mean은 의미하다의 뜻도 있지만 할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I didn't mean to 라고 하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행동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너를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I didn't mean to upset you.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I didn't mean to.
6: I didn't mean to.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